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프란츠 레할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 랄프 바이커트 지휘의 뮌헨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잊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잊고 살 것인가? 아, 어느 쪽이든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고르든 그 마음이 또 전해져서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아,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둘 다 절대 안 돼. 우리에겐 잊는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나를 잊고 살기, 내가 팬분들을 잊고 살기. 저의 선택은요,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해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4: 카티프로 시

오늘 아침 첫 사연입니다. 강소영님,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루를 만들어요. 훈디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또 굳이 뭐 한쪽이 잊을 필요 있겠습니까? 서로 같이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예. 다음 사연입니다. 7688님, 저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데 어쩌죠? 그냥 서로가 기억하기로 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보아요. 네, 우리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샵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adangcbs, ADANG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볼프 페라리의 오페라, 성모의 보석 중 간주곡, 앤드류 데이비스의 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중 1곡, 아리아. 글렌 골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볼 페라리의 오페라 성모의 보석 중 간주곡, 앤드류 데이비스의 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감독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말이 있다. 멀티플레이어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라고. 오늘도 나는 새로운 요리에 도전 중이다. 그런데 이 녀석 멀티플레이어다. 어떤 재료를 넣어도 면과 밥, 무엇과 먹어도 맛있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멀티플레이어. 짜장밥이다. 예전에 한 개그 프로에서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이라는 유행어를 밀었던 적이 있다. 어찌나 중독성이 있던지 입에 붙어서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그래서일까? 희한하게도 짜장면이나 짜장밥을 먹으면 짜증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피곤함이 차곡차곡 쌓인 수요일 저녁. 안 되겠다. 좋아하는 사람들 잔뜩 불러다가 짜장밥 해줘야겠다. 집에서 가장 큰 웍을 꺼냈다. 레시피를 찾아 하나씩 따라하면서 짜장 소스를 만들었다. 대충 완성되어 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 둘 도착한다. 하세요 라며 완성됐음을 알리는 밥통에서 쌀밥을 듬뿍 꺼내 그릇에 올리고 그 위에 만들어둔 짜장을 아낌없이 부어준다. 아,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아쉽다. 얼른 가서 달걀을 꺼내와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그 위에 올려준다. 조카도 장인어른 장모님도 짜장이 입에 잔뜩 묻은 아내도 맛있게 한 그릇 뚝딱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수요일의 피로와 짜증은 어디 가고 행복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운동장 밖, 식탁에서도 멀티플레이어는 빛난다. 기억하자. 짜증날 땐 짜장밥이다.

리사 오노의 까치토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는요, 레이의 글과 김전희의 그림이 있는 책 난 힘들 때 숟가락을 들어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글 속에 나온 이 유행어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분이 별로일 때 맛있는 걸 먹으면 확실히 좋아지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때 어떤 음식을 드시면 기분이 나아지는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요. 아, 갑자기 너무 많은 음식들이 지나가서 전 고기를 먹습니다. 예, 고기, 햄버거. 네. 한 주의 중간에 접어든 수요일에는 유독 지치기 쉬운 것 같아요. 오늘은 혼자든 함께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도 한껏 올려보시죠. 아, 그리고 기억하세요. 짜증날 땐 짜장이라는 걸.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나무 숲속의 새들, 소프라노 에바 린드, 제프리 테이트의 지휘, 슈타츠 카플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나무숲 속의 새들 소프라노 에바 린드 제프리 테이트의 지휘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0524님 저는 친정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이상하게 간장계란밥이 생각나요. 어릴 때 엄마가 별다른 반찬 없이도 따뜻한 밥에 계란 하나 부쳐 간장 넣고 쓱쓱 비벼주시던 그 맛. 참 별거 다닌 음식인데 한 숟가락 먹고 있으면 엄마의 따뜻한 손길까지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도 간장계란밥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저희 외할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 손맛, 특유의 손맛이 있습니다. 나물무침을 먹을 때 그 특유의 맛이 있는데

어떤 식당에 가도 가끔 그런 맛을 내는 무침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꼭 외할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참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1748님 훈디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드립을 내리며 아당을 듣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울적할 땐 커피를 내려요. 그럼 울적한 마음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아, 저도 군생활할 때 아침마다 항상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렸습니다. 저도 그 커피 향기를 맡으면은 하루가 좀 상쾌해지곤 했었는데 그때 좀 울적했었나 봐요. 근데 벌써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네요.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다음 곡 듣겠습니다. 마들렌님의 신청곡입니다. 에스토니아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타스민 리틀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618님, 궁금해서 문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정원님 공연 가려고 아침 일찍 기차 탔어요. 정원님과 아당님들 만날 생각에 두근두근. 날씨도 좋아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와, 저도 오늘 공연을 보러 갈 예정인데 이 공연 가는 날은, 공연 보러 가는 날은 정말 늘 설레고 그 행복함이 있죠. 두근두근. 오늘 정말 행복한 공연 관람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정원 선생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5699님의 신청곡입니다. 가브리엘 폴의 꿈을 꾼 후에,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가브리엘 보레, 꿈을 꾼 후에,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았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0: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행복이 하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5905님 사연입니다. 훈디, 곡 소개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 유난히 독일어 발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독어 공부 따로 하신 적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유난히 좋은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성악 전공을 하면서 독일어로 된 노래를 부를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딕션에 신경을 써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좋다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그 시간이 헛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하이디님, 연수를 갔는데 좋아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같은 모둠에서 클래식 음악 감상이 나왔는데 혹시 아당하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 모둠 이름은 아름다운 당신이 되었어요. 교사 행복대학에서 만난 모든 분들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아, 정말 이름 잘 지으셨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마 그 이름처럼 다들 아름다운 분들끼리 모여서 아주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끝곡으로는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중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안토니오 파파노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캣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캣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캣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의 첫 곡으로는요, 김효근 작사 작곡의 어느 행복한 아침에, 리벨한테 김지훈의 노래, 그리고 K-아트팝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곡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맞이하는 평범한 아침을 예쁜 풍경에 빗대어 표현했는데요. 지난 3월에 열렸던 작곡가 김효근 선생님의 K-아트팝 가곡 콘서트 실황이었습니다. 이날 저도 무대에 올라서 김효근 선생님의 가곡을 여러 곡 불렀는데요. 제가 김효근 선생님과는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김효근 선생님의 곡으로만 이루어진 주크박스 뮤지컬 첫사랑이라는 작품에 무려 남자 주인공으로 제가 또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김효근 선생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티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관전!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CBS 기획 전재덕 박종성의 심포닉 하모니카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모니시스트 전재덕 박종성 그리고 전재덕 밴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모니카 협주곡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넬라 판타지아, 우리 민요 세야 세야 등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프랑스의 메스크랑 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다비드 라일란트, 신창용의 피아노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죠. 9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부천 시립 합창단의 1, 2, 3, 4 콘서트 악기와 합창음악에 초대합니다. 김명희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피아노, 대금, 생황, 장구, 필이라는 악기에 합창을 더한 곡을 들려주죠. 9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34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레알 김 지휘의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코지 판투테,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 오페라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아트센터 도암홀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휘 올라리 엘츠, 피아니스트 선우 예곤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등을 들려주죠.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람스의 FAE 소나타 중 3악장 스케르초, 김동연의 바이올린,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초대석에서 들려준 멋진 라이브 연주였죠. 두 분이 포함된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이 오늘 저녁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응원 보내드립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파이팅! 네. 다음 곡입니다. 카탈루냐 미뇨, 새해의 노래. 게리카 콘트라베이스, 하몬 루이스의 오르간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탈루냐 민요 새 노래, 콘트라베이스의 게리카, 피아노의 하몬 루이스, 유경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0183님, 오늘 선곡들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지훈님은 가을이 왔다는 걸 언제 느끼시나요? 저는 건조기로 말리던 빨래를 햇볕과 바람에 말리고 싶은 지금 가을이 왔구나 느낀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우터를 찾아 입을 때, 아, 비로소 가을이 왔구나.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 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저는 아우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분홍토끼님, 저도 주말 아침에 꼭 핸드드립 커피를 내립니다. 주중엔 직장 생활로 출근하기 바쁜, 그래서 주말 휴일이 참 좋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있자면 심신 안정이랄까요? 네. 핸드드립은 진짜 힐링이 되는 취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 원두를 그라인더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갈 때, 그때 나는 커피 향기가 진짜 좋거든요. 혹시나 조금 관절이 불편하시거나 손이 힘드셔서 원두를 갈아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홀 빈으로 사셔서 직접 갈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캐츠 중 메모리,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캐츠 중 메모리,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9405님, 홀로 서울로 상경해서 드디어 마지막 학기. 졸업작품 전 준비로 바쁜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훈디의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드님, 우선은 홀로 서울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실지 감히 가늠도 안 되는데, 그 졸업 후에 정말 좋은 기회들이, 좋은 인연들이 많이 찾아오실 줄로 믿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2524님, 훈디의 매력적인 중저음이면서 달콤한 목소리로 들으니 지난 콘서트, 엄마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이 떠오르네요. 3남매 중에 엄마의 클래식 취향은 저에게만 있어서 항상 엄마와 함께 공연 보러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도 훈디 공연은 최애 공연이랍니다. 아, 우선 두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도 부모님과 이렇게 뭔가 취미 생활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낚시가 취미시거든요. 근데 저는 낚시에 전혀 취미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저한테 뭐 이번에 낚시 갈까? 뭐 이번에 낚시 갈까? 계속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제가 한번 넘어가 드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다시는 안 가고 있습니다. 다음 곡, 이병우의 작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전재덕 밴드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병우 작곡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전재덕 밴드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병희님께서 아, 한번 가시고 포기하시는 건 좀

낚시는 꼭 고기 잡는 것만은 아닌 듯 싶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아 뭔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저를 낚아서 저랑 함께 오랜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또 빠른 시일 내로 낚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96님 안녕하세요 훈디. 딸아이와 투닥투닥하며 수시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졌으니 노력만 남았네요. 훈디의 응원 한마디도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아 그리고 수능 끝나고 11월 29일 부산 함께 가기로 약속도 했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그것이 꼭 결과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이 대학 시절도 지나보고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치 운명처럼. 저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따님분도 좋은 운명을 타고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곡입니다. 라벨의 피아노 모음곡 거울 중 4곡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 파스칼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라벨의 피아노 모음곡 거울 중 4곡 어릿 광대의 아침 노래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스타님 안녕하세요. 박스타입니다. 전 지금 가족들과 무주에 있어요. 어젯밤엔 난생 처음 반딧불이도 보고 지금은 아침 산책 중입니다. 숲속에서 듣는 아당은 또 다른 신비로운 매력이네요. 숲속 향기와 음악이 이렇게 오묘하게 어우러지다니요. 행복이 뭐 별거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훈디 화이팅 하시고 아당 가족들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족분들과 정말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 시간 많이 많이 만드시고 조심해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에네스토 디 크루티스의 나를 잊지 말아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에네스토 디 크루티스의 나를 잊지 말아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2: 딸?
3: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참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차이콥스키 1812년 서곡, 조지 웰던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0: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낡은 체육관을 운영하며 권투 선수들을 키우는 프랭키. 어느 날 식당 웨이트리스 매기가 찾아옵니다. 선수로 뛰기에는 나이가 많고 여자 선수는 키우지 않는다며 거절했지만 매기는 매일같이 체육관에 나와 연습을 해요. 생일에도 밤늦게까지 스피드백을 치는 그녀에게 프랭키가 다가가 몇 살이 되었냐고 물어보는 순간 매기는 답답한 집안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며 가슴 속에 차있던 말들을 쏟아내죠. 근데 문제는 복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32살이 너무 늦은 거라면 저한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이제 됐나요? 열정만으로는 안 될 일인 걸 알면서도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거. 꿈이라는 게 참 얄궂죠? 참아 놓을 수 없어서 발끝으로 버티는 마음.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한 어쩌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애달픈 우리들의 매일을 응원하며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첫 곡으로는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중에서 박싱 베이비 들으셨습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2005년 개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2005년도에 봤어요. 근데 오늘 오프닝 때문에 한 번 더 슬쩍 보니까 무지 보고 싶네요. 뭔가 공감 가는 게 있어서 더 그런지. 참, 네. 이런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면서. 이 영화는 또 OST를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작곡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영화에서 프랭키 역도 하고. 대단하죠. 주인공 매기는 프랭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이룹니다. 물론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아쉽다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도 나이나 상황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 아니면 목표가 있으셨나요? 반도로 주변에서는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노력으로 일군 나만의 성공이라든가. 저는요, 뭐 나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연기가 저도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또 나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찾아주는 작품도 조금 적어들 쯤에 겁도 너무 나무고 내가 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대중이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점점 반비례로 더 커진다. 인기는 점점 없어질 것이고 나는 점점 연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점점 내 연기는 잘 안 되고 체력도 더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했었는데 이번엔 다시 도전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연극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더라고요. 다 비슷한 소망이 있고 다 비슷한 역경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느 곳에 서 계시던지 네, 자신을 너무 외면하지는 마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음씨들의 소소한 일상 사는 이야기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 특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끼리끼리 수다를 많이 떠는데 아닙니다. 저희 새로운 분들도 많이 환영하니까요. 그냥 쓱 끼셔서 하고 싶은 말 계속 그냥 쭉쭉쭉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문 리버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굿바이 중에서 디파처스 메모리였습니다. 영화 굿바이 아시나요? 모토키 마사히로와 히로스에 료코 주연의 2008년도 작품이에요. 원제목은 일본어로 오쿠리비토, 우리말로 하면 보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옛날에 편지봉투에 써 있었는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하얀색 편지봉투 기억하시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첼리스트였던 주인공 다이고가 활동하던 악단이 해체되면서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여행사 채용공고인 줄 알고 지원했던 회사가 장례지도 회사였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사는 여행사인데 인생의 마지막 여행인 죽음을 배웅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런 설정 자체가 참 일본 영화스럽지 않나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거운 소재를 잘 다루면서도 삶에 대한 따뜻한 헌사 같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이런 영화 땡기신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그래서인지 영화 소개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다녀오세요. 다시 만나요, 우리.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을 마냥 슬픈 일이 아니라 배웅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영화가 말하려고 했던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수수꽃다리님, 평일이 온통 내 것이네요. 아직은 뭘 해야 할지 몰라 온종일 음악과 함께하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퇴직하면 마냥 할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주위에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하셨습니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계속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선은 저랑 같이 노시고요. 저 이런 마음 알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바쁘다가 갑자기 하루 찾아오면 그 넷플릭스도 영화 목록 분명히 볼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검색만 하다가 지나가게 되고 잠이 들게 되고 또 뭐 예전에 미니 시리즈 같은 거 많이 찍을 때는 끝나면 뭐 해야지 했는데 막상 끝나면 되게 허무하고 하루가 길고 그러더라고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들으시면서 또 일기도 써보시고 못 읽었던 책도 읽어보시고 서점 가서 책도 골라보시고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이 가는 책을 하나 골라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 수수꽃다리님이 지금 관심사이거나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책 제목 골라서 공유해 주실래요? 이번에는 음악들 준비했어요. 유코리 러브 중에서 캐롤라인 크루거의 유코리 러브, 영화 원데이 중에서도 한 곡 더 들을게요. 글렌 메데이로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엔야의 온리타임, 스위트 노벤버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키아누 리브스와 샤를리즈 테론의 영화였죠.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넬슨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우연히 만난 자유로운 영혼 세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서 세라가 자기는 한 달마다 애인을 바꿔가며 산다고 얘기하던 장면. 그때 정말 신선한 충격이 있었는데. 암튼 세라는 넬슨에게 11월 딱 한 달만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해요. 대신에 그 한 달 동안은 회사도 일도 전부 잊고 세라의 방식대로 살아보자는 거였죠. 이 황당한 제안을 넬슨은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아닐까요? 예고편 같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세라가 이상한 여자처럼 보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세라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슴 아픈. 혹시나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 내용은 여기까지. 11월은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가을에 좀 어울리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처음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입니다. 무명 가수 릭과 화물간 팝스타 데니가 우연히 만나서 함께 쓴 단 하나의 노래로 엮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영화 싱어게인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싱어게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셀린 송 감독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죠. 결혼의 전제는 사랑인가 조건인가. 머터리얼 리스트 중에서 닐 다이아몬드의 스위트 캐롤라인 이어서 다즐링 주식회사 조다신의 레 샹젤리제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린다 론스테드와 제인 싱그램이 함께한 서메어 아웃데어, 영화 아메리칸 테일에서 들으셨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생쥐가족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불의 모험이란 제목으로 알려져 있어요. 주인공 피불이 항해 도중에 폭풍에 휩쓸려서 혼자 뉴욕항에 도착하게 되고 가족을 찾아 헤매는 여정을 그린 86년도 애니메이션이에요. 생쥐남매 피불과 타냐가 서로 멀리 떨어진 채 재회를 소망하면서 불렀던 곡이 조금 전에 들으셨던 Summer Out 돼요. 네, 그렇습니다. 봄투봄님, 간만에 한강 가서 치콜, 치킨 플러스 콜라 하고 왔는데 시원하고 너무 좋았어요. 평일 저녁인데도 낭만 즐기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셨습니다. 낭만. 즐기고 싶네요. 이것도 참 좋겠지만 저는 요즘 가장 간절한 게 저녁에 밤에 좋아하는 친구 불러놓고 마라탕 시켜 먹으면서 야식으로 먹으면서 영화 보기 너무 하고 싶네요. 대신 해주실 분 찾습니다. 저는 이제 연극이 막바지여가지고 이제 이번 주는 일요일까지도 연극 연습을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홍보. 연극 클로저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서환님, 새벽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무, 11시부터 오프인데 체험이 저의 낙원 도피처입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하면 체험 들으며 쉴 수 있다 하고 참을 수 있게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비틀즈 멤버 전원이 본인들 역할로 직접 출연했던 영화예요. 비틀즈 하드데이즈 나이트 중에서 하드데이즈 나이트 띄우겠습니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가 없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성인용 기저귀
1: 보드란.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0: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팅커벨님, 남들 다 본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못 보고 있다가 OTT에 있길래 드디어 봤어요. 남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본지 알겠더라고요. 역사가 스포라 끝을 알아서인지 보는 내내 저는 더 안타까웠네요. 영화가 끝나서 이제는 끄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미도 배우의 노랫소리가 들려서 크레딧도 끝까지 봐버렸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미도 배우가 부른 왕사남 OST 벗, 달파란 작곡 윤종신 작사입니다. 내일에서 만나요.
2: 그대는 나의 벗이요, 누이요, 어머니였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나는 길을 떠날 것이다. 먼 훗날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0: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하다는 이 마일리지는 적립이 잘 돼요. 꾸준히 부탁 들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늘 웃으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불리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너무나도 짧지 않나요? 단 한 번의 거절, 단 한 번의 싫은 소리에 딱 달라지거든요. 사람 참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받는지 안 받는지는 네 생각이고 난 그저 내 할 바를 다 하겠다. 내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은 내가 정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안 받는데. 수영 씨 너무 재밌어. 가수 맞아요? 아이 걔는 죽었다니까요. 그냥 DJ예요. 웃기고 앉아있는 이수영이에요.

0: 하늘 웃기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웃기고 앉아있는 저를 발견할 때면 너 참 기특하다. 스스로 뿌듯해하는데. 오늘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죠.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진짜 심했어요. 원래 이 K장녀들이 이 병에 많이 걸려있는데 병인지도 모르고 착하다는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좋은 얘기 해줄 때. 그거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맞아요. 내 마일리지는 내가 정한다. 난 나잖아요. 아, 그쵸. 김선아, 나는 난데 이제 그 또 너무 나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리고 세상에 진짜로 착한 사람은 솔직히 말해봐요. 난 한 명도 못 봤어. 진짜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전혜성 님이 그날 파주에서도 웃기고 앉아있는 수영 씨 멘트 때문에 제 뒤에 아주머니들 다 웃으지. 아니 거기에서 내가 등장만 했는데 빵 터지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 분, 그 아주머니들 꽤 봤거든요. 아마도 열만 팬이신가 봐요. 이제 저는 제일 웃긴 모습이 발라드를 부를 때. 아, 제가 저 노래 부르면서 저렇게 웃기고 있네. 발라드 웃김이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6: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

0: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S.E.S. I'm your girl. 에이핑크 노노노. 아, 임사구님이 정말 좋은 칭찬인데 저희가 이번 근황을 알아보게 해주셨네. 진짜야, 이렇게 잘한 DJ는 DJ 황인용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황인용 DJ님을 그 풍문으로 들었지 듣고 자란 세대는 아니거든요. 저의 그 세대는 이문세 DJ님이 주로. 네. 또 그 언니, 응? 까만콩 언니, 그 언니, 이본 언니. 그렇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랬는데 황인용 쌤은 아마도 파주 쪽에서 여전히 그 음악 감상실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찾아는 봤는데 혹시나 최근 소식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로요로 꼭 이렇게 살고 계시다 좀 알려주세요. 아리맘님, 저 7시부터 운전하고 있는데 언니 때문에 한 개도 안 피곤해요. 언니 짱 웃겨요.

내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커피를 한 잔 줄 테니까 먹어봐요. 어떻게 안 피곤해? 지금 7시부터 지금까지면 죽을 것 같지? 잠깐 쉬어야 돼요. 알겠죠? 4516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우, 여러분, 만끽해야 돼요. 오, 말씀드리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여성분이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크, 저기다 바게트 꽂아야 되는데, 분당 임해 아름 멸치국수집에서, 아, 좋아하는데. 안 가봤는데요, 근데. 수영님 방송 나와요. 점심 먹으러 왔는데, 오늘은 부추 수제비. 점심 뭐 드셨어요? 열심히 안 듣네. 저희가 점심시간에 방송을 하는데 점심을 못 먹어요, 저희 모두가. 그래서 사실은 서로에게 들리지만 안 들리는 척의 꼬르륵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배를 고르면서 나가고 있는 이 방송은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CN블루의 외톨이야 832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조성모의 상처 834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오이 하나님이 신청하신 V1 그런가 봐요. 더너츠 사랑의 바보. 3723님 바람이 엄청 시원하네요. 집에 창문이란 창문 다 열어놓고 라디오 크게 틀고 빨래 개고 있어요. 아침에는 좀 춥지 않아요? 창문 다 열어놓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딱 나오면 좀 쌀쌀이 하더라고요. 아유 세상에나. 오늘 체험학습 떠난 첫째, 학교하고 친구 만나고 오겠다는 둘째, 늘 회식하고 오는 하숙생. 오늘은 온종일 혼자네요. 막자지껏 시끄러울 땐 제발 좀 외치다가 또 조용하니까 좋으면서도 어색해요. 오늘 뭐 할까요 혼자? 뭐 할 일 다 하셨어요? 뭘 뭐 해 그냥. 시간 죽이는 거지 뭐. 뒹굴뒹굴 하다가 저한테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까라는 질문은 단 한 가지 답으로 수렴됩니다. 그 시간에 목욕탕 가지 뭐 왜 그 시간을 죽이고 있어. 이걸로 저는 저의 어떤 힐링이자 놀이이자 취미이자 애정하는 단 하나의 오락이 있다면 목욕탕 가기. 어떻게든 시간이 나고 한다면은 뭐 지체 없이 해외에서도 그 저기 그 안에 사우나 있는 호텔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갑니다. 나밖에 없어. 그러면 아 이거 다 내 거 이래요. 5605님, 천고마비의 가을이 왔네요. 맛있게도 드셔. 갓 구운 식빵에 찜 듬뿍 발라 왕 먹고, 복숭아도 복복 깎아서 왕 먹고, 밭에서 딴 포도도 왕! 정말 왕 많이 먹으니까 왕 커지겠다, 그죠? 네, 실세 없이 먹어 제끼다가 점심 도시락을 또 먹어요? 갑자기 나는 소와 뭐가 다른가?

현타가 옵니다. 20여 년 전 헤어진 구 남친 만날 일이 생겨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우통 한번 쳐주세요. 아니 뭐 왜 만나요?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왜 구 남친을 1대1로 만나고 그런 거는 아니죠? 만나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뭐 굳이 안 가시기를 추천하고요. 꼭 만날 수밖에 없다면 그냥 못 갔다? 이 정도로 끝내요. 그리고 5605님이 이쁘든 안 이쁘든 구남친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작가님 목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끄덕끄덕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맛있게 먹어.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어머 잘 먹어서 피부가 뿌옇네 이러고 가요. 태연 만약에 5868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귀여미 엄마님의 신청곡 브라운 아이즈는 언제나 그랬죠.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7: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하여간 나는 앉아서도 심리 밖을 내다본다. 20여 년 남친, 구남친 왜 만나냐 했더니 동창회. 안 가고 과거 기억으로 남길게요. 행복한 돼지로 깨발랄하게 살게요. 5605님 커피 드릴 테니까 가지마요. 이소은 오래오래 0369님의 신청곡 듣고 2부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렉

0: 취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

0: 광고 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싸이 이재훈의 낙원 1007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마지막 인사 21 고 어웨이 1405님이 신청하신 더블S501 유어맨 윤희님. 아, 너튜브 중도 가까이 갔다가 앱 삭제 후 다시 CBS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저는 중독자인데요. 앱 삭제해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뭐 찾아보면 다시 그 모든 자료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에이 이럴 뺑 다시 깔아 이렇게 되는데 대단하시네요.
1: 점심으로 김밥 싸고 출근 준비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보는 거를 유튜브도 보는 거에서 듣는 쪽으로 조금 우회해 보시면 저도 요즘에는 막 그 보는 원래도 이렇게 보는 거에 이렇게 되게 시간을 할애한다기보다는 그냥 라디오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뭐 설거지 하든 뭐 음식 그래서 음식이 맛없나 보다. 아니 음식 할 때 또 그 해당 음식에 대해서 그거 틀어놓고 하잖아요. 계속 앞으로 앞으로

0: 앞으로
1: 이거 아 그냥 결국 이상해져. 아 그냥 내 느낌대로 할 걸. 그래도 또 봐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역시 라디오 아니겠어요?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분은 주황발장.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를 걸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평택에서부터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을 이미 일주를 마쳤고 그리고 알래스카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미국에서 지금 캐나다 쪽에 계세요. 캐나다도 거의 이제 거의는 아니지. 아무튼 많이 돌았고 마지막 종착지는 아르헨티나라 그랬나? 맞죠? 아르헨티나라 그랬던 것 같아. 아르헨티나 맞을 거야. 그렇겠지. 그쪽 북미 쪽 이렇게 했지. 거기까지 정말 걸어서. 그거 유모차 같은 거 끌고. 근데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최초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별게 없기 때문에 틀어놓고 편안하게 세계를 걷는다 생각하면은 저는 요즘 힐링이 되더라고요. 정발장 지금은 어딜 걷고 있어요? 발라야지. 이 음악으로 호해 줄게요. 날 모르겠지만. 2643님의 신청곡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미도와 파라솔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제 발라드 제철이 돼가지고 그냥 촥촥 붙네요. 촥촥 붙어. 안재욱의 친구 김대경님이 신청해 주셨고 임창정 나의 연인 245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저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잘될 거야 님도 장발장 구독했다고 지금 보고 계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열만이 먼저 그렇게 열만 다 듣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요. 고래야님 혼밥하면서 들어요. 전 야구에 푹 빠져서 몇 개 구단 컨텐츠 보는 재미에 빠져 사는데 겨울엔 무슨 재미로 살까? 열만 듣는 재미로 살지. 1381님이 오늘따라 쏘 로맨틱해져서 열만에 글 남겨요. 그러시라고. 더욱더 쏘쏘쏘쏘 로맨틱해지시라고 Stay With Me 찬열 펀치의 곡 0707님의 신청곡이고요. 흰이 신곡 냈대요. 1381님이 신청하신 뒷장을 먼저 본 책처럼.

어허, 박하사탕님, 뭘 그리 놀라나? 아, 냉장고에 꺼낼 게 있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서 있었던 거예요. 하, 나중에야 생각나서 브로콜리 꺼내서 데쳤어요. 아유, 아니 그냥 내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뭐 그까이 거. 그럴 수 있어요. 데쳤으니까 됐죠. 신청하신 리베란테 시작.

0: 가족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5: 격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오늘 끝곡 우사님이 신청하신 박지훈 가 듣고요. 전 갈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숫자 9는 완성, 해방, 새로운 순환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9는 한 사이클의 끝이자 출발을 준비하는 시점을 상징하죠. 자, 오늘은 숫자 9가 겹치는 9월 9일입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 모두 숫자 9가 의미하는 완벽한 끝맺음과 새로운 시작이 공존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6년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멜리사 맨체스터의 Thief of Hearts였습니다. 9가 겹치는 9월 9일. 9월 9일 오전 9시 9분에는 뭘 하셨을까?

0: 괜히 하는 얘기예요. 스티븐 싱갈님이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매일 오후 2시는 한동준의 FM팝스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아, 하루가 다르게 가을로 달려가고 있는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셨습니다. 예. 스티븐 싱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클로드 분당님은 잘 계시죠? 예. 2062번으로 완벽한 하루가 되려면 한동준의 FM팝스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러셔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네요. 8812번으로 힘찬 목소리로 2시에 세계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오후 2시에 방송을 하면서 너무 분위기 있는 목소리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힘찬 목소리로 2시간 동안 여러분 절대 졸지 못하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FM팝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광고 후에 한동준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0: 효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The Cars and Magic, Steve Miller Band의 Abracadabra, 그리고 이어서 Gretchen Band의 The Breakup So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웅이님이 아, 이 두 곡 들으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제목이 생각 안 나요. 예. 생각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2062번으로 오늘 선곡 왜 이래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여러분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아, 왜 이래요? 그러면 깜짝 놀란다고요. 3959번으로 처음으로 FM팝스에 글을 올리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럼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신청곡도 해주시고. 아롱이님이 아롱이님입니다. 남편은 비 오는 날 동준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졸고 앉아 있어요. 여기는 경주 산내랍니다. 먼 산등성이 바라보면서 썬룸에서 듣고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참고로 고구마 줄거리 까고 있습니다. 아, 고구마 줄거리하고 FM팝스하고 잘 어울리네요. 야, 비가 와요, 거기 지금. 경주 산내. 이야, 비 오는 날 썬룸에서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산등성이를 바라보면서 노래 들으면 쟤 얼마나 좋을까. 정말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아, 부럽습니다. 네. 자, 노래 또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토니 브렉스톤의 I Don't Want To.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품어주신 새 어머니이신데요. 기억조차 희미한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오신 새 어머니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새 어머니께서는 43년 동안 깐깐하신 시어머니를 모셨는데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새어머니의 삶은 오죽 모두 가족을 위한 헌신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도 가정을 꾸리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돌을 맞이했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시더니 아이의 돌잔치는 당신이 직접 차려줄 테니까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몇 해 전에 친정어머니를 여의었기 때문에 아이의 생일상을 챙겨줄 친정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쓸쓸할지 알고 계셨던 거죠. 아내와 저는 기쁜 마음으로 본가를 갔더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힘들게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냐는 제 말에 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손녀의 생일상을 얼마나 더 차려주겠냐고 하시면서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힘드신 것보다 며느리의 빈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신 어머니의 마음에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세시봉 멤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물끄러미 보시던 어머니께서 저에게 세시봉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셨고 모른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그 가수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눈을 반짝이면서 흥미롭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련한 표정으로 그 시절에 세시봉에 대해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소녀 같았죠.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시고 별다른 취미가 없는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늘 무뚝뚝하신 아버지도 어쩐 일인지 어머니와 함께 그 세시봉 방송을 보시면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 우리 부모님에게도 젊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셨고 어떤 꿈을 꾸셨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가슴 설레어 하셨는지 한 번도 여쭤본 적도 없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이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참 무심한 자식이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세시봉의 이야기 속에서 반짝이던 어머니의 눈빛과 두 분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따뜻한 생일상은 제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저 고맙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익명을 요구하셔서 밝히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니님이 보석성 코너 너무 좋으네요. 감동해요. 그러셨어요. 클레오파트라 님도 길러주신 어머니 착하신 분 같으세요. 효도 많이 하시면서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의 꿈 님이 잘 키워주신 분이 진짜 엄마죠. 그렇고요. 토끼맘 님도 자식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며느리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시어머님이시네요. 그러셨어요.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성 주인공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성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성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ick Springfield의 Love is Alright Tonight, Kristen McBee의 Love Will Show Us How.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

오늘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한동준의 팬팝스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팻 베네타의 노래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스모키의 노래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팻 베네타도 좀 멋지게 불렀어요. 팻 베네타는 약간 락 스타일로 했고요. 스모키는 어쿠스틱 스타일로. 김영표 씨가 스모키는 달콤하고 팻 베네타는 잘못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아, 씩씩하죠. 팻 베네타 목소리. 3545번으로 대구는 지금 24도. 얼마 전만 해도 더워서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사경을 헤맬 정도는 아니었지만 막상 시원해지니까 또 센티해집니다. 그러셨어요. 예.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예. 좀 선선해 보이네요. 사진이 일단. 근데 남부지방

0: 지방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요? 아까 경주 산내라 그랬나요? 비가 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비가 올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비가 올 때 이 음악이 더 귀에 쫙 꽂히죠. 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왔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느니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Yes, don't go away. So Duran Duran의 Hungry Like the Wolf. 그리고 Wham의 I'm Your Man. 그리고 아하의 Take On Me까지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신스팝 그룹 네 그룹의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덕이빠님이 I'm Your Man 베이스 소리가 참 좋네요. 야, 베이스 소리를 따로 이렇게 탁 들으신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도 그 악기를 따로 이렇게 막 구분해 갖고 이렇게 듣는 거 잘 못해요. 그냥 음악은 덩어리로 듣지 이렇게. 근데 음악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굉장히 그런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 악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듣는 능력. 그것도 음악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음악을 이렇게 탁 들으면은 카피도 잘하고, 이렇게 연주를 따로따로 이렇게 탁 듣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2062번으로 완전 둠칫둠칫 두둠칫입니다. 이럴 때 텐션이 팍팍 올라가네요. 역시 한동준의 FM 팝스 최고. 아유,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네. 꼬마 강신님은 80년대는 나도 주름 잡았는데. 아, 내 청춘. 아이, 여기 지금 저 주름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나 위너의 Ich liebe dich, 나나 무스쿠리의 Plaisir d'amour. 두 곡 다 사랑 노래네요.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에 이어서 징기스칸의 Lorelei까지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봄날님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계속 나와서 볼륨을 높였어요. 잘하셨어요. 볼륨을 높이는 거는요.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도 높여보시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래가 나올 때도 한번 높여보세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노래는 원래 좋아하니까 그냥 신나게 들을 수 있고요. 좋아하지 않는 노래가 나올 때 볼륨을 높이면 어? 이 노래가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분명히 제가 권하는 거예요. 예. 로렐라이 님이 로렐라이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닉네임이 로렐라이 님이에요.

티포니오님도 음악 좋고 바람 좋고 파란 하늘 좋고 최고. 7761번으로 가을의 한가운데로 훅 들어온 듯한 선선한 날씨. 이 좋은 계절에 더 좋은 FM 팝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침에 이불을 약간 여미게 되죠. 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찾아서 덮게 되더라고요. 가을로 이제 물 이제 성큼 온 느낌입니다. 자, 가을 가을 하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죠.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8544번으로 오늘 최애 노래는 다 나오네요. 과일 수확하면서 고정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내일도 아마 최애 노래들이 계속 흐를 겁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곡들이니까요. 오늘 끝곡은 아만다 리오의 노래입니다. I'll miss you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편의점에서요, 문학빵이라는 게 인기랍니다. 빵 안에 유명 문학 작품의 문장이 쓰여 있는 책갈피가 들어있는데요. 어떤 책갈피가 나올지 궁금해서 빵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책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네요. 빵을

먹다가 책갈피를 보고 그 책이 문득 궁금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면요, 뭐든 가볍게 재미있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박승환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김광석 나의 노래였습니다. 이경선 씨가 5일 만에 20종 책갈피를 다 모았습니다. 뿌듯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편의점에서 파는 문학방 이런 거를 한 20개를 드신 거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간 거야? 아 참 아니야 그걸 뭐 이경선 씨가 다 드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누구 나눠주고 그 책갈피만 모으셨을까요? 예, 서경미 씨 가요 속으로 가볍게 시작해서 듣다가 찐찐 애청자가 돼버렸죠. 맞습니다. 뭐든 가볍게 이렇게 재미있게 시작하는 게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0: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포켓 뭐 이런 캐릭터빵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막 가서 사고 없고 또 어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빵도 나왔네요. 자, 어찌됐든 재밌게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절대 무겁지 않은 방송 가요 속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9: 잘 부탁드립니다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배따라기의 노래 내 마음은 외로운 풍차예요. 신영원 씨의 유리벽 두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제목들이 참 내 마음은 외로운 풍차예요. 유리벽. 무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제목들. 요즘에 나오는 노래들은 굉장히 직선적인데 제목도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노래들은 참 이런 묘한 감성들이 있네요. 3524번 창원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쌀쌀하니까 춥기까지 해요. 그렇군요. 맞아요. 햇살이 없으면은 약간 차가운 바람이 느껴집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강민숙 씨 지금 오디세우스 책 읽으며 듣고 있습니다. 영화 보고 또 책을 읽으니까 영화 장면들이 떠올라서 흥미진진합니다. 아 그렇죠. 무언가 이렇게 먼저 보고 또 이걸 볼 때 아, 그 재미가 더해집니다. 강민숙 씨 지금 그런 시간이네요.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소중한 사연들 오늘도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선정되신 분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사연에 오늘은 어떤 분이 당첨되실까요? 유경주 씨 그리고 박윤서 씨가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윤상 이별의 그늘.

황은정 씨 그리고 182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잖아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야, 135번째 만남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이 코너를 통해서 1983년 이산가족 찾기 이 방송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후에 요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리운 사람을 찾는 이런 코너나 이런 게 있나? 전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가요 속으로 해서 이 그리운 사람들을 찾는 코너가 있는데

이야, 136번째 친구를 찾았습니다. 아우, 막 제가 막 흥분이 되네요. 어제였어요. 당진 국민학교 친구 김홍규 씨를 찾는다는 김지은 씨 사연 소개해드렸죠. 기억이 나요. 이름이 남자 같은데 여자예요 했던. 성인이 돼서 우연히 만났을 때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물에 젖어서 번호가 지워져 버렸다는 그 사연. 아, 너무 안타까웠죠. 그동안 연락을 안 해서 친구가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었는데, 그런데 당사자인 김홍규 씨가 방송국으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레이레. 예, 너무 반가워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그리워하는 두 친구분이 또 만나셨습니다. 136번째 친구 찾기. 예, 성공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굴까?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이제 137번째의 만남. 이야, 기대합니다. 자우림 하하하송.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789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오늘 가을 운동회 준비하면서 계주 달리기를 했는데요. 둘 다 뒤에서 1등을 했다네요. 뒤에서 1등. 엄마 아빠도 달리기는 늘 꼴찌에서 그 맘 다 알아. 이러고 싶었지만 참아 못했습니다. 뭐 운동회 때 달리기 1등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엄마 아빠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잘 커갈 거예요. 예. 김영신 씨, 요즘이요 우울한데 뭘 해야 해소가 될까요? 우울하십니까? 아, 우울하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데, 예, 기타를 제가 들었어요. 그 우울할 땐 울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단 커피 한잔 하십시오. 야, 이런 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날까? 2852번. 이번에 저희 누나들이 가요 속으로 찐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일매일 듣고 있답니다. 명숙 누나, 정연 누나. 일도 중요하지만 몸부터 좀 챙겼으면 해요. 누나들 사랑합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노래예요. 임지훈 누나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상은 비밀의 화원 최수남 씨 정태춘 박은옥 씨가 함께 부른 봉숭아 조창식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성목 씨 야근 위에서 출근 중이시군요. 좋은 노래와 함께하니까 즐겁네요 라고 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6976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태연이 부르는 꿈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나훈아 홍시였습니다. 안순호 씨가 신청하셨네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또 홍시 이런 음악들 많이 듣고 싶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인 듯합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요 좋은 음악들 그리고 좋은 사연들로 꽉꽉 채워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드 하세요.
1: 이젠 냉가드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동현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지범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7년생 서울 송곡 고등학교를 95년에 졸업한 김지범입니다. 우리는 같은 반이었던 적은 없지만 우연히 친하게 되어 졸업하고도 잘 어울렸습니다. 저와 김지범은 특히 야구를 좋아했는데요. 둘 다 트윈스를 응원해서 같이 잠실 야구장에 정말 많이 갔습니다. 철없을 때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했던 친구였어요. 그립고 보고 싶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김지범에게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지범이에게 그동안 못해준 것들 다 해주면서 갚고 싶습니다.

김정민 슬픈 언약식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김지범 씨가 자주 부르던 곡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셨나 봐요. 1977년생 서울 송곡 고등학교를 95년에 졸업한 김지범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김동현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이제 137번째 만남을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이렇게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2619번 막내 아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인데 어제 담임 선생님과 통화한 뒤로 제가 계속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요. 속상하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속상한 일이 있었겠죠. 아, 어떡하죠? 기운 내셔야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십시오. 광명희 씨 938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손디아 어른.

김동률 그리고 알렉스가 함께 불렀죠. 아이처럼 092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8525번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박승화 씨 음악 두 곡 틀어놓고 그 시간에 뭐 하세요? 거저 드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뭐 가끔 가다 세 곡도 들려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 완전히 날로 먹는 거네요. 제가 회는 좋아합니다. 날로 먹잖아요. 거저 먹다니요. 그 시간에 게시판에 글도 보고 잠시 후에 들려드릴 라이브도 찾아서 찾게 되면 또 가사 뽑아서 연습도 하고 그리고 노래 끝날 때 부분 체크하고 다시 시작될 때 체크해서 요 믹싱이라고 하죠. 이것도 다 신경 쓰고 거저 먹다니요. 8525님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 곡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두 시간도 금방 갑니다. 거저 먹다니요. 1689번 아빠가요 혈액암 판정 받으시고 1차 치료 이후 경과 확인하러 부모님과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시길래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간다고 하니까 가만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녀오신 것도 잘한 선택이시고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요즘 바람에도 색깔이 있는 듯해요. 청량한 파랑이 묻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정말 좋다는 얘기였어요. 6227번으로 주신 글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냥 읽기만 해도 좋은 느낌이 쫙 묻어있는데요. 아, 선물 보내드립니다. 창밖을 보는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저 바람에도 색깔이 있군요. 그래요. 오늘은 파랑입니다. 청량한 파랑. 나미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영원한 친구 이상옥 씨가 필리핀 보홀에서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조영남 씨의 노래 지금 3612번으로 신청하셨고요. 8887번으로 정해주신 이지연 바람아 멈추어다오였습니다. 오늘 선곡 왜 이럽니까? 6766번. 저녁 밥 해야 하는데 식탁 의자에 고정이 돼서 못 일어납니다. 밥 하지 말고 그냥 짜장면으로 저녁 때워야 하나요? 하셨는데요. 아이, 준비하셔야죠. 뭐 짜장면도 물론 맛있지만 말이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도 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67

용용님이었습니다.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말이죠. 오늘 특이하게 유익종 씨의 노래를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 제목들도 사랑의 눈동자,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리운 얼굴,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와, 많아요. 그러면요, 이 노래 말고요, 이 노래들 말고 해바라기 앨범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안녕 내 사랑, 유익종 씨의 목소리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노래 오늘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4: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9: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조화문 같은 하늘 아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4665님이에요. 오늘 베스트 사연. 두 딸이 이어달리기에서 뒤에서 1등 했는데 사실 엄마 아빠도 늘 꼴찌였다는 건 비밀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죠. 0477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특급 호텔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려요. 고맙습니다. 따릉이를 타고 퇴근길 가요 속으로 청취합니다. 청계천 이어서 중랑천 따라갑니다. 이봉한 씨가 주신 사연이에요. 아유, 멋진 퇴근길. 날씨가 그냥 아주 도와주고 있네요. 가시는 길에 이 노래 감상하시죠. 들국화입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오늘 가요 속으로 끝곡이에요. 여러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1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이 어떻게 오는지는 잘 몰라도 어디로 오는지는 잘 알겠어요. 가을은 온몸으로 오거든요. 곱슬기 머리 차분해지고 땀 맺히던 손 뽀송해지고 코가 간질간질 아마 재채기로 가을이 왔음을 체감하셨을걸요?

나이 드니까 더 계절은 온몸으로 드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 몸으로 체화하면 더 확실한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가을은 내 것이 아닐 수 없다. 벌써 몸이 알고 계절을 알기 시작한 이들에게 안부 인사 겸 응원 보내는 저녁입니다.

Redbone, Come and Get Your Love.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초가을, 벌써 관절염, 아토피, 비염 증상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재채기 콧물 나고 코 찡해지는 거 보니까 가을이라고 하신 캐치님도 계시거든요. 환절기 감기를 꼭 앓는 사람이 있고요. 아프고 불편하게 계절을 맞이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네 차례 네 차례 하면서 모두 계절병 하나씩은 아마 돌아가며 앓을 것 같습니다. 봄날에 가을날에 고질병 도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 계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앓으면서 사는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원도 하고 싶고요. 9월 9일 수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의사를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어.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다음에 알러지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이너지영님께서 손 번쩍 드셨고요. 맞아요. 계절 바뀌었다는 거. 그 신호 몸이 반응하잖아요. 저 훌쩍훌쩍 하잖아요. 보연이님도 그러셨고. 비염으로 고생 중이에요. 저 까르페디엠님도 그러셨고. 다들 그래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찬바람 부는 거 있죠? 가디건 입었다가 낮에 더워서 벗고 세보야님 이러니까 지금 감기가 옵니다. 긴팔 옷 입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더워요. 시원하네요. 하이웨이님 주셨는데 이제부터 당분간은 옷을 이제 어떻게 입어야 되지? 막 이런 거 고민하실 때죠. 사실은 저 어제 아침에 수영장 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 차의 열선 이걸 틀고 갔지 뭡니까? 이걸 틀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직 이럴 때는 아닌데 왜 이렇게 선선하지? 이런 생각. 지금 그럴 때예요. 건강관리 잘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느껴지는 이 노곤함, 뻐근함, 뿌듯함, 홀가분함. 이게 헤아려 보면 다 출처가 있고 근거가 있거든요. 우리가 또 별거별거 다 한 하루를 살았잖아요. 저는 오늘 이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철 더덕이 도착해서 통더덕 손질했습니다. 매콤달콤 더덕구이 완성. 새콤달콤 더덕 생채 완성. 아침부터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설거지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 제철 음식 애호가 때마다 제철 재료로 뭐 만들어 먹는 거 좋아라 합니다. 특히 더덕의 식감은 뭐 말해 뭐해죠. 더덕 먹으면서 가을을 느낀 하루. 캐치님들은 오늘 어떻게 뭐 하면서 대단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거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크리스티 버그 The Lady in Red 0337님께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The Cars Drive

청계 오가에서 출발해서 중랑천 따라서 태릉역까지 갑니다. 저 페달 밟으면서 자전거로 퇴근하고 있어요. 영화사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자전거 밟기 괜찮은 노래 리드미컬하게 잘 가고 계시죠? 지금 CCR Proud Mary 들으셨고요. 샤킹블루의 비너스는 7024님께 전해드린 노래 The Searchers의 Love Potion No. 9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예요, 저. 그게 바로 저라고요. 제가 가을맞이를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눈, 코, 입, 비.

저는 아침 방송을 듣다가 집으로 가는 라디오까지 따라왔어요. 사랑하는 진솔한 이야기들 음악 들으면서 정겹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6515님께 커피 한 잔 보내드리고 우리는 노래 두 곡을 또 같이 들었네요. 다이아나 로스의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To? 5565님 청해 주신 노래 바브라 스트레젠드의 The Way We Were 였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2913님, 오늘 저한테 칭찬 많이 합니다. 이사할 집 직접 싹 청소했어요. 몸살이 났는데도 주사 맞고 약 먹고 국에 밥 말아서 뚝딱 해치우고 열심히 청소했네요. 땀 흠뻑 흘리니 오히려 개운합니다. 이제 남편 저녁 준비하고 저는 다시 출근하네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7800님, 34년째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 일이 너무 하기 싫으네요. 오늘도 그랬는데 그래도 시간은 흘러간다. 이왕 하는 거 신나게 하자 하면서 오늘 잘 넘겼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미국의 나탈리 라포르카데 Remember Me 들으셨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아니 이 노래할 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요 얘기할 때 그 억양 엄청 매력적이죠. 맨날 따라하게 돼요. 진짜 너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돌리 파튼의 Islands in the Stream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7800님은 34년째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일하기 싫을 때가 처음은 아니시죠. 몇 차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시기를 넘기시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공감 100% 합니다. 이때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2913님은 입주 청소업체 안 쓰고 혼자서 싹 청소를 하셨대요. 내 집이라는 생각에 힘들 줄도 모르고 하셨겠는데 밤에 온 몸이 막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출근하시면 이제 또 언제 퇴근하시는 건가요? 대단자 두 분께 커피 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0: 판도건설.
1: 'All for one, I can love you like that.' 3857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10: 200매

0: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지 완전 덜덜덜이에요. 여신야님이. 바람이 많이 부나요? 아, 아까 오후에 잠깐 나갔는데 그때도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3672님께서 찬바람이 불어서 시원한데요. 저는 왜 슬플까요? 슬퍼요. 많이. 그러셨거든요. 바람이 안 불어서 더울 때 그때는 그래도 슬프지는 않으셨어요? 아, 지금 그때는 바람 한 줄기가 너무 귀하고 막 지금 바람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 시원한 바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부니까 갑자기 마음이 슬퍼진다 하니 참 우리의 마음이 그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는 거죠. 아, 슬픔으로 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게 또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어떡해요. 아델의 스카이폴 0702님 청해 주셔서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뭐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는 뭐 나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어디 가는지 잘 살펴보기로 해요. 1시간 남았고요. 요 시간은 일단 쫙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코너가 없이 음악으로 신청곡과 사연으로 예, 채워드릴 거예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1544-7575.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바티발린, 헐츠, 옥상 딸기님께 전해드린 노래 에어서플라이의 Even the Nights Are Better, 후리지아 향기님께 전해드린 노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7347님께서요. 제가 키우는 꽃이에요. 예뻐서 보내요 하시면서 사진을 한 장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인별그램에 이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꽃인데요.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7347님께서 용신님한테 보여줘야지 하면서 사진 찍어 보내신 그 꽃을 제가 며칠 전에 제 텃밭에서 보고 아 이거 캐치님들한테 보여줘야지 하면서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꽃을 보면서 서로를 생각했던 거예요. 깜놀 진짜. 아 예쁘다 아 예쁘다 그러면서 예쁜 걸 보면

서로를 생각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감동. 근데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제가 꽃 이름을 쓰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아, 이 꽃은 이 꽃 아닌가? 이러면서 어, 저도 이 꽃 알아요. 이렇게. 아니 그런데 지금 피는 꽃 중에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제일 예뻐. 어, 지금 제일 예쁜 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찍었거든요.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저희 인별그램에 오셔야 보실 수 있어요. 예. 그 CBS FM 이브닝, CBS FM 이브닝 저녁 스케치니까요. 아니면 그냥 저녁 스케치 이렇게 검색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이 풀로 전만 부쳐먹은 사람은 이 꽃을 볼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꽃집에 파는 꽃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진짜 예쁜. 그래서 이거 보시고 4725님께서 아, 저 샘나서 보내봅니다. 저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이 얼마나 예뻤으면 세 사람이나 찍었겠어요. 지금 세 사람이 찍었어요. 구경하러 오세요. 지난 5월에 32년 방사선사로 근무를 마쳤고요. 간만에 평일 휴가를 낸 남편이랑 갈대 습지공원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바람 불어서 더 좋았어요. 닭국수 삶아서 친정엄마 모시고 조촐하게 한 끼를 맛나게 먹고 엄마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빨간 봉숭아 꽃잎 따 모아왔습니다. 백반 넣고 찌어놨어요. 저녁 먹고 샤워 샥 하고 꽃물 들을 생각에 설렙니다. 놀려대는 남편에게 봉숭아는 낭만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간만에 백수 아줌마가 꽉 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뿌듯하시면서 악토포레님께서 주셨는데 아 이분께 커피 한 잔 보내드리죠. 예, 그 봉숭아 며칠 전에도 올려드렸잖아요. 그 실로 열 손가락 다 묶은 그 사진. 아, 진짜 요즘에 이런 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특이한 어떤 풍경이다 하고 올려드렸는데 여기 또 계시네요. 봉숭아물. 봉숭아가 세 번 핀다고 그러잖아요. 꽃으로 피고 내 마음에 피고 손톱 위에서 핀다고. 세 번 핀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봉숭아물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실님 청해 주신 린다 론스테트 그리고 제임스 잉그램의 Somewhere Out There 듣고요. 일디보의 I Believe in You 별빛지은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024님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끝없는 세계 신청하셨네요.

며칠 사이에 공기가 확 바뀌면서 갑자기 좀 쓸쓸해진 느낌이에요. 괜히 마음이 헛헛해져서 감미로운 노래로 달래보려고 합니다. 서늘해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위스트라이프의 맨디 신청해요. 7910님이세요. 휴가를 대구에서 공부하면서 보냅니다. 토요일에 건축사 시험을 봐요. 중요한 시험이라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합니다. 5148님. 어머니가 방금 고관절 핀 제거 수술 마치셔서 지금 병실에서 각자 이어폰 꼽은 채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하셔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해요. 구기동 로드 캡틴님. 세 분께 커피 한 잔 드리면서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맨디 7910님 청해 주신 노래. 맨디 무어의 Only Hope 앞서서 전해드렸어요. 아, 저녁에 음악이 진짜 좋아요. 고3 아들 학원 들여다주고 집에 왔는데 노래가 좋으니까 다시 나가서 드라이브하고 싶어요. 쭈 언니님. 전 학원에 간 딸 기다리면서 저녁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5289님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큰 위로. 그래도 이 시간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좋죠. 저는요, 오늘 수고한 저에게 작은 선물로 삶은 옥수수 한 봉지랑 뻥튀기를 사줬어요. 우리 아파트 수요 장터가 제법 구경거리가 많아요. 놀러오세요.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놀러가요? 어딘데요? 아파트 어디? 수요장터 어디? 2079님이 여기에서 뻥튀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5966님이 오늘 하루 종일 설렜는데 퇴근하고 친구 만나거든요. 계획 짜는데 뭐 먹을까 너무 설레고 먹을 것보다도 오랜만에 얼굴 보는 친구 더 설레요. 지금 친구 만나러 가는데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친구를 지금 만나셨을까요? 만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7시 4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토토의 로제나 들을게요. 2481님 청해 주신 노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향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끝곡은 325님 청해주신 오아시스의 Whatever.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0: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고 속상하다고 사연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사연을 가만히 보면 사소한 말싸움, 때론 기싸움이 아닐까? 오늘도 보니까 가는 여름이랑 오는 가을이랑 하루 종일 자리 싸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은 여름대로 아쉽고 가을은 가을대로 또 반갑고요. 한낮에는 압도적으로 여름이 이기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오 바람이 시원하다 못해 반소매를 입고 나갔더니 춥더라고요.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도. 어서 오십시오. 따뜻한 행복한 동행입니다.

0: 따뜻하셨나요? 머물고 싶은 순간 11월의 노래였습니다. 토다님이 오늘 멋진 첫 곡 기대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기대에 부응했나 모르겠습니다. 오, 퇴근길 너무 썰렁해요. 진짜 깜놀했어요. 가디건을 이젠 준비해야겠습니다. 가을이 오긴 오나 봐요 하고 말하는 대로님. 우리님 닉네임대로 말하는 대로 가을이 분명 오고 있는 듯 하네요. 또 형중님도 가을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동행. 음악이 충분히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로망님은 부산에 계시죠. 근데 서울 기온이랑 부산 기온이 같아요. 부산도 지금 21도예요. 따뜻한 동행길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따뜻하게 오늘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막 그랬는데 이 아침 저녁 기온 차로 여름과 가을이 자리싸움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어릴 때 왜 책상 한가운데다 금 딱 꺼놓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다 내 거야. 막 그러면서 짝꿍이랑 자리싸움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산다는 건 보면 그렇게 평생 자리싸움을 하는 게 아닐까. 부부싸움 하는 얘기 들어보고 또 뭐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 간에 그런 거 보면은 그래 자리싸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오늘 각자의 자리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내 자리는 두 딸의 아빠 자리다. 아니면 내 자리는 퇴직 4년 남은 직장인이다. 또 뭐 내 자리는 수험생 옆을 지키는 엄마 자리다. 등등. 예, 배차 간격 지키는 운전석이 내 자리다도 좋습니다. 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자리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9390 문자 샵 9390 The Rainbow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0: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 마. 네가 날 아프게 했잖아.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날 울리니? 나 너 용서 못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이게 6개월 드라마지 1일 드라마지 6개월이에요? 맞아요? 1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7개월. 근데 7개월의 드라마 1일 드라마인데 이게 한 곡의 노래 가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서 못하고 화가 나고 결국 이제 응징을 받은 예, 그런 드라마. 차승경 용서 못해 아내의 유혹. 벌써 오래됐네요 이 드라마도. 그리고 5051번으로 여진 꿈을 꾼 후에. 오, 2008년이니까 어느새 18년? 예, 그렇게 된 곡입니다. 아,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죠. 눈 밑에 점 찍어야 할 것 같아요. 한참 이 드라마에 빠져서 대사까지 외우고 있었죠. 아니, 어떤 대사를 외우셨어요? 우리 박상암 프로듀서도 막 흥분해갖고 그래갖고요. 이게 이렇게 돼서 잘못해갖고요.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막 그래서 지금 막 흥분했었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행복한 동행을 이끌어가죠.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현주님? 집사람하고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자동차에 앉아 혼자 라디오 듣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혹시 보셨나요? 아, 답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면 내 말을 믿지 않는지. 아, 아내에게 뭔가 즐겁지 않은 과거 내지는 기억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남편 말을 믿지 못하시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또 윤희님도 아 깜짝 놀랐어요. 아까 부부싸움 얘기하셔서. 사실 2년간 주말 부부하다가 합친 지 9일 됐는데 지금 기싸움 중이에요. 그렇죠? 생활 습관으로. 누가 그러던데 기싸움하는 건 젊고 그래도 사랑해서 하는 거다. 그 기 있으면 다른 데 써라. 그런 얘기 하시던데. 아, 이럴 땐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하는지 우리 선배님들의 아주 지혜로운 현명한 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영신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이범용 한명훈 꿈의 대화.

오늘의 주제는 자리싸움 확실한 것 같아요. 차수경 용서 못해 이 노래가 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주제가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은 이게 드라마가 6개월을 했는지 1년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드라마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한테 상처 준 만큼

꽃피는 봄이 오면 BMK의 노래 5741 또 우리 지은님 청해 주셨고 2793번으로 아 5359번으로도 글 주셨네요. 최양숙 가을편지 고은 시 김민기 작곡 최양숙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또 4260번으로 김현철 달의 몰락 미수님 청해 주셨고 성진님 잘 들으셨죠. 또 이범용 한명은 꿈의 대화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 들으셨습니다. 아까 왜 그 부부싸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아 내가 뭘 잘못했어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도 요한님이 그냥 양보하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가 최고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거 늘 저희 부친이 늘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얘기인데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또 춘희님은 아, 내 자리는요. 부모님 모시고 아내 받들고 자식 눈치 보고 평생 그러고 산 자리네요. 나도 한갑이 넘었는데 내 삶이 너무 무거워요. 아유 너무 안타깝네. 아유 안타깝네요. 그리고 4588번으로 그런 글을 주셨어요. 저도요 한때 한 회사 임직원 아니 임원이었었거든요. 아 임원진이셨군요. 그런데 가족들 위해서 다 내려놓고 그냥 프로 수발러가 됐습니다. 온 가족의 수발드는 수발러가 되셨어요. 아이고 그래 그게 지혜롭겠네요. 대우님이 부부님들 그냥 좋게 좋게 사세요. 옛날에는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냥 좋게 좋게 사세요. 하고 아주 그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고맙습니다. 70-3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하고 9154번으로 차량 끝번호가 1389라고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승객분이 우리 기사님께 글을 주셨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목적지까지 잘 가세요. 7762-0760번으로 청해 주신 이수미입니다. 사랑의 의지.

지금 내 자리는 난 지금 항암 치료 열심히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12월 12일에 예쁜 딸 옆에 꼭 서 있을 거다. 꼭. 병원에 계시는 거죠? 그럼요. 꼭 예쁜 따님 옆에서 계십시오. 장재남 빈의자 전해드렸고요. 가람과 매 징기스칸 독일 출신 유로댄스 그룹 징기스칸의 징기스칸을 번안해서 불렀고 또 이수미 사랑의 의지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2: 063-450-9020.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리 쪼르님 몽골 출장 다녀오셨는데 징기스칸 노래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었다고요. 따뜻한 노래 전해드릴게요. 범석님 노고지리의 찻잔 청해 주셨습니다.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병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큐.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명 주부 파업가죠. 난 이제 주부를 파업한다 막 그러면서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김국환 씨의 노래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이야 뭐 남녀 구분이 있나요? 부엌에 들어가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그런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어른들이 집안에 계시면 어 누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 뭐 그러시면 슬금슬금 눈치 보고 그럴 때 예 그야말로 이제 앞에 가는 앞서가는 남편분이 우리도 부엌에 들어가서 접시를 깨자. 아내에게 쉴 시간을 주자. 시간을 주자. 뭐 이제 그런 의미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아주 경쾌하고 신났습니다. 김인옥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오. 문영만님이 내 자리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오늘의 주제 덕분에 잠시 멈춰서서 내 자리가 어딘가 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그렇군요. 그래요. 가끔은 우리가 뒤돌아서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도 한번 보고 내가 또 지나온 길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아 저기서는 내가 잠시 덜퍼덕 주저앉았었구나. 아 저기선 좀 비뚤비뚤 왔네 지그재그로 그러다가 저기선 무지하게 뛰었나 보다 막 그러면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영만님 화이팅 힘내십시오. 김현주 행복한 동의 2부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은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MG 새마을 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 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 금고 보험.
12: Good Music Station. CBS FM.

상당히 서글픈 느낌이 드는 곡이죠. 원래 김인순 씨죠. 그래서 앞에 성을 빼고 인순이. 비닐 장판 위에 딱정벌레 9110 또 경수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아니벌소는 산울림의 아니벌소를 이 주식회사가 불렀어요. 주식회사라니까 이상하네. 이 프로젝트 그룹이죠. 그래서 2007년에 결성된 프로젝트인데 김현철 씨, 또 이한철 씨, 정지찬 씨, 심현보 씨 이렇게 4명의 남자로 구성이 된 주식회사. 근데 오래가진 못했어요.

좋았어요. 아무튼 경쾌하고 하고 재미있게 부른 곡 은서님 청해 주셨고 또 길은정 소중한 사람 민정님 3545 휴대전화로 청해 주셨습니다. 오 여기 무컨데요. 지금 13도예요. 에? 진짜? 우와 CL블루님 무컨데 지금 13도라고 바람 부니까 굉장히 쌀쌀합니다. 어 그렇겠어요. 김해 장유도도 지금 21도라고요. 목동도 지금 21도예요. 연건지님 창문으로 찬바람이 불어서 막 팔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문을 다 닫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며칠 전만 해도 덥다고 덥다고 에어컨을 켰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벌써 가을인가 봐. 가을이 뭐지 겨울이 다가옵니다. 아까 누가 그러셨더라. 이러다 곧 겨울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 그 캠핑장에 지금 가 계시다고요. 목금 연차 내고 지금 산음 자연휴양림에서 캠핑 중인데 어우 이러다 금방 가을 가고 겨울 오겠어요 하고 인천 바람개비님. 아 좋은 시간에 참 좋은 캠핑 여행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바람이 불어 춥기까지 해요. 동구님도 그렇고 이 오늘 지역에 따라서 강풍특 특보가 내려진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어요. 아, 요거 하나 읽어드려야 됩니다. 3398번으로 저희가요 방송 진짜 오래오래 됐거든요. 듣기 시작한 지 저희 가족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잠들기 전 10시까지 항상 CBS 음악 FM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3398번으로 근데요 거실에 레인보우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틀어놓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방에서 듣겠다며 라디오를 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덕분에 저희 집에는 돌림 노래로 찐 라디오와 레인보우의 시차가 있잖아요. 돌림 노래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초삼 아들 예준이 방에서 먼저 현준님 음성이 나오고 나중에 노래가 나옵니다. 예준아! 근데 너 방에서 라디오 소리 너무 커. 좀 줄여줘. 하고 아버님이신가요? 어머님이신가요?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예준님 이렇게 행복한 동행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요 조금 라디오 볼륨 좀 줄여달래요. 9024번으로 청해 주신 곡 들을게요. 조용필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2905 휴대전화로 최진영의 너를 잊겠다는 생각은 좀 쓸쓸한 노래예요. 또 영미님 0840번으로 현미 보고 싶은 얼굴 정해주셨고요. 최백호님이 부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멋진 재즈풍의 음악입니다. 또 김동희의 그대를 그대를 그리고 조용필 어제 오늘 그리고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는데 스카이님이 아이고 저런 어째요. 작은 아이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통증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후유증이나 없으면 좋겠어요. 없어야죠. 없고 또 이 대상포진에 한번 걸리시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늘 그 자리에 또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해피님이 오늘은 하늘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가을 청명한 하늘빛이 너무 고와 하늘 사진도 찍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게요. 완전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스키님 6724-4739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문세 가을이 오면.

0: 1970년 그녀의 나이 19살에 부른 곡입니다. 김추자님은 먼 곳에 6561번으로 또 미정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문세 가을이 오면 함께 하셨고요. 충주로 솔캠 나왔어요. 밤 공기가 시원하고 화로대의 불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돌체님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두꺼운 뭐 패딩을 입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또 순규 도둘대님은 아내가요. 아이들한테는 생차돌박이를 구워주고 저한테는 냉동 대패삼겹살을 구워주는 거 있죠. 아 물론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내한테 차별받는 듯한 이 느낌은 뭘까요? 착각일까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박 PD님한테 얘기했더니 박 PD님 말 내 힘은 어떻고 생힘은 어때요? 고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고기인데 고기 그러면서 예, 투덜대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은근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오늘 화장품 세트 선물 받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사진까지 많이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펌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환.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환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어떤 자리든 내 자리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쵸? 이 자리 이제 허윤희 DJ에게 넘겨드려야죠. 주연님 신청곡 윤도현 사랑2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늦은 밤 골목 끝에 있는 코인 세탁방에 오늘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세탁기는 윙윙 돌아가고 건조기는 탈탈 돌고 유리문 밖으로 새어나온 불빛은 보도블록 위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누구 옷인지 언제 찾으러 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골목을 덜 쓸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저 불빛, 빛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위안이 될 때가 있죠.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혼자는 아닌 것 같은 밤. 오늘 꿈엄도 딱 그만큼만 곁에 머물러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9월 9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김현식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동네에 한둘쯤 있는 코인 세탁방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밤길을 걷다가 이렇게 어딘가에 환하게 불이 켜진 곳이 있으면 반갑기도 하고 왠지 든든한 기분도 들죠. 나를 위해 일부러 켜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빛이 나를 비춰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꿈 가족들은 어떤 곳에서 또 이런 든든함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0년 넘도록 저의 휴대폰 벨소리 곡입니다. 가려진 시간 사이로 달곡맘님. 와,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이면 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조금 듣다 보면 질리기도 하는데 20년 넘도록 내가 가장 애정하는 노래.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015B 윤종신의 음성으로 H에게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와

춥다고 느껴지네요. 산지기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낮에는 그래도 아직 좀 덥다 싶었는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까 이렇게 춥다고 이렇게 쌀쌀하다고 저도 나오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3545번으로도 유난히 예쁜 가을 내일도 제게 와주겠죠. 그제 또 그저 어제처럼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이제 하루하루 즐길 일만 남았죠. 이 짧은 가을을, 아름다운 가을을. 여름에 한가운데 유독 올여름 힘들었는데 한가운데 지날 때는 영영 가을이 안 올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어김없이 와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드네요. 레오님은 샌프란시스코인데요. 방송이 너무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아침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여기는 6시예요. 여기가 서울인지 미국인지 신기합니다 하셨어요. 와, 아주 이른 아침이네요. 이제 다 드셨어요, 아침? 몸이 어디 있는지보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 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7647번으로 정해주신 토이 김현우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애초에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여드린 곡 세보야 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이소라 바람이 분다.

오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석봉에게 어머니는 불을 끈 뒤 말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어둠 속에서 벌어진 대결의 결과는 어머니의 승리. 어머니가 썬 떡은 반듯하고 고른데 아들이 쓴 글씨는 제각각이었다. 결국 한석봉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공부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는 그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다. 요즘 서점에 가면 바른 글씨 쓰기에 관한 책이 참 많다. 초등학생을 위한 글씨 교정책부터 성인을 위한 손글씨 연습장까지. 아이들은 연필을 바르게 잡고 글씨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할 테니 그렇다 치고 어른들은 왜 다시 연필을 고쳐지는 걸까? 바른 글씨 쓰기에 열심인 한 어른에게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그분은 나이가 들수록 서명할 일이 많아지고 또 손주에게 생일 카드를 써줄 때마다 삐뚤빼뚤한 자신의 글씨가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필을 꾹 쥐고 한 획 한 획 써내려 가시는 걸 보니 평생을 서둘러 온 시간까지 다듬으시는 것 같아 한참을 바라봤다. 밤의 끝자락에서 글씨를 바르게 쓴다는 건 무엇일까? 나도 그 답을 알고 싶어 빈 종이 한 켠에 아주 천천히 내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적어본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김광석이었습니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양케어.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 질러!

0: 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창문 열어놨더니 추워요. 벌써 춥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다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덥다 덥다 했었는데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더니 밤이 되니 갑자기 추워지기 있나요? 그래도 요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자꾸 나가고 싶어지는 날씨에 운동 삼아서라도 동네 한 바퀴씩 돌게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하이디님, 그러니까요. 다들 비슷하셨나 봐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다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지금 퇴근합니다. 오늘 하루도 땀 흘리며 일한 제가 대견하고 운동하고 매일 저를 데리러 오는 딸과 수다 떠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에요. 9576번으로 보내주셨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1부 끝곡 G.O.D의 To Love. 데니 오빠 뭐였죠? 데니 오빠 사랑해 님이었나? 아무튼 데니 오빠님이 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랑 카페 갔다가 집으로 가는 게 19도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고 바람막이 입었지만 반바지 말고 긴바지 입고 등교해야 한다고 말해주며 걸으며 음악을 듣는 시간이 좋고요. 잘 때는 부드러운 이불 덮겠다고 말하는데 몇주 전만 해도 폭염에 열대야로 더웠었는데 이제 이불을 바꿔야 하다니요. 모두 포근한 밤 보내세요. 예랑맘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옷차림에도 좀 신경을 쓰고 환절기 때는 옷 고르는 것도 참 일이잖아요. 얇게 입기도 또 그렇다고 두껍게 입기도 그렇고 겉옷 같은 거좀 챙겨서 다니긴 해야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 속에 빠져 듣습니다. 그대의 향기 유경주님 보내셨고요. 달리 아빠님이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유영진 그대의 향기.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르

0: 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딸
5: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4: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8: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서늘한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아, 가을입니다. 박화요비의 어떤가요?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휘성의 안 되나요? 바이브의 오래오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감기로 골골거리다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는데요. 유니 씨도 꿈은 가족들도 창문 꼭 닫고 주무세요. 1378님. 그러게요.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에 기분 좋아서 계속 열어놓고 있다.

있다가 또 감기에 걸릴 또 위험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얼른 나으시기를 바라고요. 주희주희님은 그런가 하면 많이 아팠는데 저 건강을 되찾았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라디오 들을 수 있어 행복해요. 감사해요. 건강이 최고. 정말 다행이네요. 아팠던 거는 웬만하면 안 겪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렇게 매 순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적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앞으로 아프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원한 날다람 주인님은 버스 정류장에서 막내 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아이랑 다르게 막둥이는 조금만 늦어도 나아보게 돼요. 예전 어르신들의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야 공감이 됩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기다리는 것 같아 외롭지가 않네요. 우리 큰 아드님? 따님은 귀를 좀 막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다른 결의 사랑인 거죠. 첫째와 또 막내. 지금 좀 만나서 같이 들어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9418번으로 청해주신 김종서의 노래입니다. 지금은 알수 없어.

자려고 누웠는데 꿈과 음악 사이 그 어딘가에 있나요? 박기훈님. 네, 잘 계신 겁니다. 그 어딘가에 계시면 됩니다. 잘 오셨어요. 이 노래 선화님이 정해 주셨어요. IOI의 갑자기. 그 전에 들으신 노래 21의 룬니였습니다. 상반기 우수 직원상을 받았어요. 업무가 스트레스 많은 직종인데 티 안 내고 프로답게 일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한턱 크게 내서 텅장이 됐지만 기분은 최고입니다. 유니 씨도 축하해 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스트레스는 언젠가 이렇게 작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풀어내시면서 너무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591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와호장룡님, 오늘 바람이 엄청 불어서 집 앞 골목이 쓰레기로 엉망이더라고요. 청소하는 김에 골목까지 다 청소했더니 뿌듯합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행복하시겠죠? 멋지다. 네. 애쓰셨어요. 밑반찬을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께 대접해드렸다고 돼지 꿀꿀바님은 보내셨네요. 엄청 좋아하시며 귀한 시골 참기름을 주시네요. 어르신과 나물 비빔밥 비벼서 같이 먹는데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아유, 오늘따라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연들이 많이 보이네요. 진짜 귀한 참기름이네요. 맛있게 잘 드셨어요.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립니다. 2345번으로 청해주신 케이윌의 노래예요. 내 생의 아름다운.

0: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님이 청해 주셨어요. 김나영 봄내음보다 너를. 그 전에 들으신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노래도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별빛이님, 후리지아한기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케이윌의 내 생의 아름다움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변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서울

0: 딱지원에서 대학교.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바버레츠 가을이 오네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낡은 체육관을 운영하며 권투 선수들을 키우는 프랭키. 어느 날 식당 웨이트리스 매기가 찾아옵니다. 선수로 뛰기에는 나이가 많고 여자 선수는 키우지 않는다며 거절했지만 매기는 매일같이 체육관에 나와 연습을 해요. 생일에도 밤늦게까지 스피드백을 치는 그녀에게 프랭키가 다가가 몇 살이 되었냐고 물어보는 순간 매기는 답답한 집안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며 가슴 속에 차있던 말들을 쏟아내죠. 근데 문제는 복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32살이 너무 늦은 거라면 저한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이제 됐나요? 열정만으로는 안 될 일인 걸 알면서도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거. 꿈이라는 게 참 얄궂죠? 참아 놓을 수 없어서 발끝으로 버티는 마음.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한 어쩌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애달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첫 곡으로는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중에서 박싱 베이비 들으셨습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2005년 개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2005년도에 봤어요. 근데 오늘 오프닝 때문에 한 번 더 슬쩍 보니까 무지 보고 싶네요. 뭔가 공감 가는 게 있어서 더 그런지. 참, 네. 이런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면서. 이 영화는 또 OST를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작곡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영화에서 프랭키 역도 하고. 대단하죠. 주인공 매기는 프랭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이룹니다. 물론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아쉽다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도 나이나 상황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 아니면 목표가 있으셨나요? 반도로 주변에서는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노력으로 일군 나만의 성공이라든가. 저는요, 뭐 나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연기가 저도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또 나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찾아주는 작품도 조금 적어들 쯤에 겁도 너무 나무고 내가 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대중이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점점 반비례로 더 커진다. 인기는 점점 없어질 것이고 나는 점점 연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점점 내 연기는 잘 안 되고 체력도 더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했었는데 이번엔 다시 도전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연극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더라고요. 다 비슷한 소망이 있고 다 비슷한 역경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느 곳에 서 계시던지 네, 자신을 너무 외면하지는 마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음씨들의 소소한 일상 사는 이야기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영화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 특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끼리끼리 수다를 많이 떠는데 아닙니다. 저희 새로운 분들도 많이 환영하니까요. 그냥 쓱 끼셔서 하고 싶은 말 계속 그냥 쭉쭉쭉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문자메시지는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후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문 리버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굿바이 중에서 디파처스 메모리였습니다. 영화 굿바이 아시나요? 모토키 마사히로와 히로스에 료코 주연의 2008년도 작품이에요. 원 제목은 일본어로 오쿠리비토, 우리말로 하면 보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옛날에 편지 봉투에 써 있었는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하얀색 편지 봉투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첼리스트였던 주인공 다이고가 활동하던 악단이 해체되면서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여행사 채용 공고인 줄 알고 지원했던 회사가 장례지도 회사였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사는 여행사인데 인생의 마지막 여행인 죽음을 배웅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런 설정 자체가 참

퇴직하면 마냥 할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주위에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하셨습니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계속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선은 저랑 같이 노시고요. 저 이런 마음 알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맨날 바쁘다가 갑자기 하루 찾아오면 그 넷플릭스도 영화 목록 분명히 볼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검색만 하다가 지나가게 되고 잠이 들게 되고 또 뭐 예전에 미니 시리즈 같은 거 많이 찍을 때는 끝나면 뭐 해야지 했는데 막상 끝나면 되게 허무하고 하루가 길고 그러더라고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들으시면서 또 일기도 써보시고 못 읽었던 책도 읽어보시고 서점 가서 책도 골라보시고 아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이 가는 책을 하나 골라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 수수꽃다리님이 지금 관심사이거나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책 제목 골라서 공유해 주실래요? 이번에는 음악들 준비했어요. 유코릴 러브 중에서 캐롤라인 크루거의 유코릴 러브 영화 원데이 중에서도 한 곡 더 들을게요. 글렌 메데이로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엔야의 온리타임, 스위트 노벤버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키아누 리브스와 샤를리즈 테론의 영화였죠.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넬슨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우연히 만난 자유로운 영혼 세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서 세라가 자기는 한 달마다 애인을 바꿔가며 산다고 얘기하던 장면. 그때 정말 신선한 충격이 있었는데. 암튼 세라는 넬슨에게 11월 딱 한 달만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해요. 대신에 그 한 달 동안은 회사도 일도 전부 잊고 세라의 방식대로 살아보자는 거였죠. 이 황당한 제안을 넬슨은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아닐까요? 예고편.

같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세라가 이상한 여자처럼 보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세라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슴 아픈. 혹시나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 내용은 여기까지. 11월은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가을에 좀 어울리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채움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입니다. 무명 가수 릭과 한물간 팝스타 데니가 우연히 만나서 함께 쓴 단 하나의 노래로 엮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영화 싱어게인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싱어게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셀린스톤 감독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죠. 결혼의 전제는 사랑인가 조건인가? 머터리얼리스트 중에서 닐 다이아몬드의 스위트 캐롤라인 이어서 다즐링 주식회사 조다신의 레 샹젤리제까지 두곡 듣겠습니다.

린다 론스테드와 제인 싱그램이 함께한 서메어 아웃데어 영화 아메리칸 테일에서 들으셨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생지가족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블의 모험이란 제목으로 알려져 있어요. 주인공 피블이 항해 도중에 폭풍에 휩쓸려서 혼자 뉴욕항에 도착하게 되고 가족을 찾아 헤매는 여정을 그린 86년도 애니메이션이에요. 생지남매 피블과 타냐가 서로 멀리 떨어진 채 재회를 소망하면서 불렀던 곡이 조금 전에 들으셨던 Summer Out 돼요. 네, 그렇습니다. 봄투봄님, 간만에 한강 가서 치콜, 치킨 플러스 콜라 하고 왔는데 시원하고 너무 좋았어요. 평일 저녁인데도 낭만 즐기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셨습니다. 낭만. 즐기고 싶네요. 이것도 참 좋겠지만 저는 요즘 가장 간절한 게 저녁에 밤에 좋아하는 친구 불러놓고 마라탕 시켜 먹으면서 야식으로 먹으면서 영화 보기 너무 하고 싶네요. 대신 해주실 분 찾습니다. 저는 이제 연극이 막바지여가지고 이제 이번 주는 일요일까지도 연극 연습을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홍보. 연극 클로저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서환님, 새벽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무, 11시부터 오프인데 체험이 저의 낙원 도피처입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하면 체험 들으며 쉴 수 있다 하고 참을 수 있게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비틀즈 멤버 전원이 본인들 역할로 직접 출연했던 영화예요. 비틀즈 하드데이즈 나이트 중에서 하드데이즈 나이트 띄우겠습니다.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틴커벨님, 남들 다 본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못 보고 있다가 OTT에 있길래 드디어 봤어요. 남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본지 알겠더라고요. 역사가 스포라 끝을 알아서인지 보는 내내 저는 더 안타까웠네요. 영화가 끝나서 이제는 끄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미도 배우의 노랫소리가 들려서 크레딧도 끝까지 봐버렸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미도 배우가 부른 왕사남 OST 벗. 달파란 작곡 윤종신 작사입니다. 내일에서 만나요.
8: 그대는 나의 벗이요, 누이요, 어머니였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나는 길을 떠날 것이다. 먼 훗날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런 짓궂은 놀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잊기, 네가 나를 잊기,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어떤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에게 이렇게 물어봤나 봅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모르고 사는 것, 아니면 당신이 나를 평생 모르고 사는 것,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아, 그런데 이 선택의 대상이 요즘 아이와 엄마, 아이와 아빠 사이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몇 개의 영상을 찾아보면요, 어떤 아이는 질문을 듣자마자 눈물부터 보이고요, 어떤 아이는 의젓하게 나는 엄마 아빠를 평생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장난스럽게 시작한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날 평생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는 마음 말이죠. 오늘도 훈디를 잊지 않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우리 아당님들 무척이나 반갑고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프란츠 레할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 랄프 바이커트 지휘의 뮌헨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잊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잊고 살 것인가? 아, 어느 쪽이든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고르든 그 마음이 또 전해져서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아,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둘 다 절대 안 돼. 우리에겐 잊는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나를 잊고 살기, 내가 팬분들을 잊고 살기. 저의 선택은요,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해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중 1곡, 아리아. 글렌 골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첫 사연입니다. 강소영님,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루를 만들어요. 훈디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또 굳이 뭐 한쪽이 잊을 필요 있겠습니까? 서로 같이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예. 다음 사연입니다. 7688님, 저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데 어쩌죠? 그냥 서로가 기억하기로 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보아요. 네, 우리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샵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볼프 페라리의 오페라, 성모의 보석 중

폴 페라리의 오페라 성모의 보석 중 간주곡, 앤드류 데이비스의 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 이라는 유행어를 밀었던 적이 있다. 어찌나 중독성이 있던지 입에 붙어서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그래서일까? 희한하게도 짜장면이나 짜장밥을 먹으면 짜증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피곤함이 차곡차곡 쌓인 수요일 저녁. 안 되겠다. 좋아하는 사람들 잔뜩 불러다가 짜장밥 해줘야겠다. 집에서 가장 큰 웍을 꺼냈다. 레시피를 찾아 하나씩 따라하면서 짜장 소스를 만들었다. 대충 완성되어 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 둘 도착한다. 하세요 라며 완성됐음을 알리는 밥통에서 쌀밥을 듬뿍 꺼내 그릇에 올리고 그 위에 만들어둔 짜장을 아낌없이 부어준다. 아,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아쉽다. 얼른 가서 달걀을 꺼내와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그 위에 올려준다. 조카도, 장인어른, 장모님도, 짜장이 입에 잔뜩 묻은 아내도 맛있게 한 그릇 뚝딱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수요일의 피로와 짜증은 어디 가고 행복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운동장 밖, 식탁에서도 멀티플레이어는 빛난다. 기억하자. 짜증날 땐 짜장밥이다.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는요, 레이의 글과 김전희의 그림이 있는 책 난 힘들 때 숟가락을 들어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글 속에 나온 이 유행어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 당수육.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분이 별로일 때 맛있는 걸 먹으면 확실히 좋아지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때 어떤 음식을 드시면 기분이 나아지는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요. 아, 갑자기 너무 많은 음식들이 지나가서 저는 고기를 먹습니다. 예, 고기, 햄버거. 네. 한 주의 중간에 접어든 수요일에는 유독 지치기 쉬운 것 같아요. 오늘은 혼자든 함께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도 한껏 올려보시죠. 아, 그리고 기억하세요. 짜증날 땐 짜장이라는 걸.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나무 숲속의 새들, 소프라노 에바 린드, 제프리 테이트의 지휘, 슈타츠 카플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나무숲 속의 새들, 소프라노 에바 린드, 제프리 테이트의 지휘,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0524님, 저는 친정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이상하게 간장계란밥이 생각나요. 어릴 때 엄마가 별다른 반찬 없이도 따뜻한 밥에 계란 하나 부쳐 간장 넣고 쓱쓱 비벼주시던 그 맛. 참 별것 아닌 음식인데 한 숟가락 먹고 있으면 엄마의 따뜻한 손길까지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도 간장계란밥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저희 외할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 손맛, 특유의 손맛이 있습니다. 나물무침을 먹을 때 그 특유의 맛이 있는데 어떤 식당에 가도 가끔 그런 맛을 내는 무침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꼭 외할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참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1748님, 훈디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드립을 내리며 아당을 듣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울적할 땐 커피를 내려요. 그럼 울적한 마음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아, 저도 군생활할 때 아침마다 항상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렸습니다. 저도 그 커피 향기를 맡으면은 하루가 좀 상쾌해지곤 했었는데 그때 좀 울적했었나 봐요. 근데 벌써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네요.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다음 곡 듣겠습니다. 마들렌님의 신청곡입니다. 에스토니아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타스민 리틀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618님, 궁금해서 문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정원님 공연 가려고 아침 일찍 기차 탔어요. 정원님과 아당님들 만날 생각에 두근두근. 날씨도 좋아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와, 저도 오늘 공연을 보러 갈 예정인데 이 공연 가는 날은, 공연 보러 가는 날은 정말 늘 설레고 그 행복함이 있죠. 두근두근. 오늘 정말 행복한 공연 관람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정원 선생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5699님의 신청곡입니다. 가브리엘 폴의 꿈을 꾼 후에,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가브리엘 폴의 꿈을 꾼 후에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았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5905님 사연입니다. 훈디, 곡 소개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 유난히 독일어 발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독어 공부 따로 하신 적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유난히 좋은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성악 전공을 하면서 독일어로 된 노래를 부를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딕션에 신경을 써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좋다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그 시간이 헛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하이디님, 연수를 갔는데 좋아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같은 모둠에서 클래식 음악 감상이 나왔는데 혹시 아당하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 모둠 이름은 아름다운 당신이 되었어요. 교사 행복대학에서 만난 모든 분들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아, 정말 이름 잘 지으셨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마 그 이름처럼 다들 아름다운 분들끼리 모여서 아주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끝곡으로는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번호 18중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안토니오 파파노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의 첫 곡으로는요, 김효근 작사 작곡의 어느 행복한 아침에, 리베란테 김지훈의 노래, 그리고 K-아트팝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곡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맞이하는 평범한 아침을 예쁜 풍경에 빗대어 표현했는데요. 지난 3월에 열렸던 작곡가 김효근 선생님의 K-아트팝 가곡 콘서트 실황이었습니다. 이날 저도 무대에 올라서 김효근 선생님의 가곡을 여러 곡 불렀는데요. 제가 김효근 선생님과는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김효근 선생님의 곡으로만 이루어진 주크박스 뮤지컬 첫사랑이라는 작품에 무려 남자 주인공으로 제가 또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김효근 선생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CBS 기획 전재덕 박종성의 심포닉 하모니카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모니시스트 전재덕 박종성 그리고 전재덕 밴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모니카 협주곡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넬라 판타지아, 우리 민요 세야 세야 등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프랑스의 메스크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다비드 라일란트, 신창용의 피아노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죠. 9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부천시립합창단의 1, 2, 3, 4 콘서트, 악기와 합창음악에 초대합니다. 김명희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피아노, 대금, 생황, 장구, 필이라는 악기에 합창을 더한 곡을 들려주죠. 9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34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레알 김 지휘의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코지 판투테,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 오페라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아트센터 도암홀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휘 올라리 엘츠, 피아니스트 선우 예권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등을 들려주죠.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람스의 FAE 소나타 중 3악장 스케르초, 김동연의 바이올린,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초대석에서 들려준 멋진 라이브 연주였죠. 두 분이 포함된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이 오늘 저녁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응원 보내드립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파이팅! 네, 다음 곡입니다. 카탈루냐 미뇨, 새해의 노래. 게리카 콘트라베이스, 하몬 루이스의 오르간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칼루냐 미뇨 새 노래, 콘트라베이스의 게리카, 피아노의 하몬 루이스, 유경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0183님, 오늘 선곡들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지훈님은 가을이 왔다는 걸 언제 느끼시나요? 저는 건조기로 말리던 빨래를 햇볕과 바람에 말리고 싶은 지금 가을이 왔구나 느낀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우터를 찾아 입을 때, 아, 비로소 가을이 왔구나.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 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저는 아우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분홍토끼님, 저도 주말 아침에 꼭 핸드드립 커피를 내립니다. 주중엔 직장 생활로 출근하기 바쁜, 그래서 주말 휴일이 참 좋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있자면 심신 안정이랄까요? 네. 핸드드립은 진짜 힐링이 되는 취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 원두를

그라인더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갈 때, 그때 나는 커피 향기가 진짜 좋거든요. 혹시나 조금 관절이 불편하시거나 손이 힘드셔서 원두를 갈아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홀빈으로 사셔서 직접 갈아 드시는 것을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캣츠 중 메모리,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9405님, 홀로 서울로 상경해서 드디어 마지막 학기. 졸업작품 전 준비로 바쁜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훈디의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드님, 우선은 홀로 서울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실지 감히 가늠도 안 되는데, 그 졸업 후에 정말 좋은 기회들이, 좋은 인연들이 많이 찾아오실 줄로 믿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2524님, 훈디의 매력적인 중저음이면서 달콤한 목소리로 들으니 지난 콘서트 엄마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이 떠오르네요. 3남매 중에 엄마의 클래식 취향은 저에게만 있어서 항상 엄마와 함께 공연 보러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도 훈디 공연은 최애 공연이랍니다.

우선 두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도 부모님과 이렇게 뭔가 취미생활을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내보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낚시가 취미시거든요. 근데 저는 낚시에 전혀 취미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저한테 뭐 이번에 낚시 갈까? 뭐 이번에 낚시 갈까? 계속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제가 한번 넘어가 드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다시는 안 가고 있습니다. 다음 곡, 이병우의 작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전재덕 밴드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병우 작곡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전재덕 밴드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병희님께서 아, 한 번 가시고 포기하시는 건 좀 낚시는 꼭 고기 잡는 것만은 아닌 듯 싶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아 뭔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저를 낚아서 저랑 함께 오랜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또 빠른 시일 내로 낚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96님 안녕하세요 훈디. 딸아이와 투닥투닥하며 수시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졌으니 노력만 남았네요. 훈디의 응원 한마디도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아 그리고 수능 끝나고 11월 29일 부산 함께 가기로 약속도 했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그것이 꼭 결과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이 대학 시절도 지나보고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치 운명처럼. 저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따님분도 좋은 운명을 타고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곡입니다. 라벨의 피아노 모음곡 거울 중 4곡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 파스칼로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라벨의 피아노 모음곡 거울 중 4곡, 어릿 광대의 아침 노래,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스타님, 안녕하세요. 박스타입니다. 전 지금 가족들과 무주에 있어요. 어젯밤엔 난생 처음 반딧불이도 보고 지금은 아침 산책 중입니다. 숲속에서 듣는 아당은 또 다른 신비로운 매력이네요. 숲속 향기와 음악이 이렇게

오묘하게 어우러지다니요. 행복이 뭐 별거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훈디 화이팅 하시고 아당 가족들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족분들과 정말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 시간 많이 많이 만드시고 조심해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에네스토 디 크루티스의 나를 잊지 말아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에네스토 디 쿠르티스의 나를 잊지 말아요. 테너 요나스 카프만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차이콥스키 1812년 서곡, 조지 웰던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음에 품은 이 소원, 주신 줄로 믿고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도 말없이 한 사람 곁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김해시립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437장 찬송 하늘 보좌 떠나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103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이윤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인하신 구세주여 신영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김남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김종찬의 찬양 박은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인명희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목마른 자들아 숭실남성 합창단의 합창으로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상록수님, 가을엔 가을의 세계 동화되는 고운 일상을 내가 매일 기쁘게 하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작은 자님께서는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미루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머뭇거리고

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정말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 주님 일을 구하는 과정이 그저 수단이 되는 게 아닌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 되기를 구합니다. 일을 구하고 계시는군요.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원조 멋쟁이님께서는 새벽 공기 제법 싸늘하다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분들 새벽 찬 공기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에서든 은혜 충만한 시간 보내시라고 보내주셨어요. 샬롬규님께서는 내가 생각을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기에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주님이셨네 청해 주셨는데요. 강종현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나목과 지미선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번야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산바다님께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청하셨는데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샘의 찬양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어서 축복의 통로의 곡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0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은 거룩한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두려움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경쟁,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 질투, 파벌, 음행, 교만 등으로 인해 무너져 버림으로 자신의 사역이 헛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사역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 거룩한 두려움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몸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갈수록 과격하고 사납고 무례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교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바울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먼저 회개하며 프로그램과 돈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뚝 서며 닫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0: 십자가로 가까이 박정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너 성결키 위해 이장희의 찬양이었고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전야곱님 오랜만에 아이디 소개해드리네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옥상딸기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제가 있는 대구에 오셔서 3일째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 치료받고 오신다고 하네요 하셨어요. 아버님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까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 칠사님 시원한 아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죽게 하소서. 소나무님께서는 군에 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아직 보직 받기 전이군요. 그리고 신혜숙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다시 입안이 헐고 하지만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발톱 치료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0702번 오늘은 체육대회 진행 요원으로 행사 지원할 듯하네요. 모두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 요원 공정해야 되잖아요. 또 잘 하시기 바라고요. 보라미님께서는 내맥이 끝나면 아들 며느리가 부탁한 진미채 볶음 멸치 볶아야겠습니다. 엄마표 밑반찬이 먹고 싶다나요? 이런 게 행복이죠? 이런 세상에 이런 자랑 하실만 하네요. 정말 없던 힘도 생겨나실 것 같아요. 아,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수원님께서 홍대와 양화진 청해 주셨네요. 사라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곡 먼저 듣습니다. 진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실로암.

우리 정신의 활동 과정은 거대한 보고서나 논문 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설 형태가 아니다. 인간 정신은 가장 미미한 메모와 쪽지의 형태로 작동한다. 우리의 뇌는 메모 상자며 우리의 생각은 메모가 꾸는 꿈이다. 누군가에게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해도 그에게는 여전히 생각과 메모가 남아있다. 자기 글쓰기는 그 자신을 계속해서 삶에 붙어있게 한다.

오스터의 메모의 문화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루의 무게에 짓눌려 흩어지는 생각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임현모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우리 주님 밤새워 이장희의 찬양이었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바하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So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요즘 하늘을 보면 주님 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더욱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희사랑님께서 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청해 주셨어요.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앞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경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식당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계절이 왔습니다. 반소매를 입자니 서늘하고 긴 소매를 입고 나가자니 아직 이른 것 같고 결국 손이 가는 건 얇은 가디건 한 장이네요.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이 옷 하나가 아침 저녁의 온도차를 가만히 견디게 해줍니다.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그때그때 여미고 풀 수 있는 거. 요즘 같은 계절에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적절히 시리지 않게 해주는 덮개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든든한 가디건 한 장과도 같은 느낌의 찬송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니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Good Music Station CBS FM

He is so sweet. 구주의 소의지함이 When he comes. 예수께서 오실 때 새벽이라는 아이디로 오셨는데요. 저는 72세이며 근래에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필이 꽂혀서 아침 운동 때 늘 함께하고 있으며 부탁이 있습니다. 오프닝 명언 같은 멘트에 마음이 쏙 빼앗겨버렸는데 혹시 다시 들을 수 없나 하여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습니다만 무용지물이더군요. 다시 들을 수 없는지 구입할 수 있어도 무방합니다. 이런 문의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새벽님. 우선은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필이 꽂혀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파일 구입을 해서라도 다시 듣고 싶다 해주셔서 아이고 감사해요. CBS의 모든 음악 프로그램들은 이 음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시 듣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간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레인보우의 타임머신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레인보우 화면 하단에 보시면 시간 흐름에 따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쭉 당기시면 지나간 부분을 다시 들으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능은 방송이 진행되는 중에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다른 프로가 레인보우 화면에 떠 있을 테니까 활용할 수 없겠죠. 예,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 하단의 바를 쭉 앞으로 당기시면 그러니까 오늘의 뭐 시작 부분, 오프닝, 그리고 첫 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뮤직 아줌마님, 내일이 친정아버지 일주기라고요. 남편분이 운전하시고 그리고 동생과 함께 대구로 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남편 노재호 씨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이름 한번 크게 불러달라 하셨고요. Oh Lord, my God. 신청하신 곡은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태미 와인의 집입니다.

한 유명 여성 모델이 방송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데뷔 직후 세계적인 사진작가의 제안을 받았지만 매니저의 실수로 그 무대는 다른 모델에게 돌아갔다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되었고 그가 뽑은 후배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모델이 됐죠. 물론 후배들이 기쁘고 자랑스러웠지만 자신이 놓쳤던 기회가 떠올라서 새벽에 혼자 펑펑 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을 세우는 자리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형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 뒤 베드로는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형을 데려온 안드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불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헬라인들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교회에는 안드레 같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영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안드레가 없었다면.

마이클 W. 스미스, 마라나타 뮤직 그룹의 How Majestic is Your Name, 온 땅 위에 주의 이름, 이란 제목으로 우리말로도 번안돼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온 땅 위에 주의 이름. 9월 10일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뒷자리 1034 쓰시는 분은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새벽 5시 반에 집에서 나와 고등학생들 등하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제 횡단보도에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허리가 굽으신 어르신 한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넘어

주셔서 우리 청취자분이 차에서 얼른 내려 같이 건너드리는데 이제 뒷차가 안 간다고 막 경적을 누르고 아이고야 난리가 났었대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유,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어떤 풍경일지 상상이 갑니다. 물론 이제 뒷차가 이제 가던 길이 굉장히 바쁘긴 했을 거예요. 급하고 바쁘긴 했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건 이제 어르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투영시켜 바라보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마 뒷차가 그렇게 경적을 누르고 난리를 쳤던 이유는 또 아마 또 이런 게 아닐까,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안 보였던 거다. 이제 새벽이라 어둡고 또 앞차에 가려서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 이제 알고 나서 본인이 경적을 눌렀던 걸 약간 창피하고 후회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또 이해를 해봅니다. 예, 1034님 진짜 착한 일, 귀한 일 하셨네요. 앤머레이 목소리로 Near a My God 내 주를 가까이 듣겠습니다.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남매와 함께 여행 중이신 김포올님은 지금 중국 장가계에서 듣고 계시대요. 어린 시절 티격태격하던 형님, 누님들과 이제는 해외여행을 함께하다니 참 행복합니다. 형님, 누님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면서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하셨어요. 사연의 느낌상 김포올님이 오남매 중 가장 막내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 눈이 내려앉는 나이가 됐어도 막내는 막내겠죠? 여행 가셔서도 제일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이글스의 Love Will Keep Us Alive 들으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아침 식사 하셨어요? 바쁘다 보면 끼니 거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떠올리는

한끼가 있죠. 바로 백반입니다. 국 하나에 반찬 몇 가지, 밥이 부족하면 한 공기 더 내어주는 정이 넘치는 밥상이죠. 요즘 이 평범한 밥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외국인들에게는 푸짐한 반찬과 인심이 특별한 한국 문화로, MZ세대에게는 골목의 숨은 맛집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대요. 그저 한 끼 해결하는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한국의 음식 문화가 된 거죠. 화려하진 않아도 자꾸 생각나는 밥상처럼 오늘도 좋은 음악, 소박한 얘기들로 마음 한편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백반 같은 라디오, 맛있는 첫 곡입니다.

0: Good morning, Judith. 9월 10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첫 곡은 헨슨의 음밥. 5032님께서 백반 찬양송이다 하셨는데 그쵸, 백반 얘기했으니까 또 밥노래 들어야죠. 음밥 맛있게 드셨나요? 그 백반집 가면 반찬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날그날 조금씩 다른 사장님의 그날의 반찬. 아, 그거 그 기다리는 재미 있는 것 같아요. 아, 보헤미아님은 원래 아침 안 먹는데요. 오프닝 멘트 들으니까 급 허기집니다. 출근하면 아침 백반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아, 맛있겠다. 아침 백반. 저는 백반집 가면 그렇게 사장님이 해주시는 계란 후라이 있어요. 계란 후라이 하얀 쌀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죠. 아, 아침 백반 먹고 싶네요. 자, 오늘도 음악 백반. 맛있는 노래들로 채워드릴 테니까요. 어떤 노래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추천도 해 주시고 신청도 해 주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7: 완전 좋아요.
16: 연두리.
17: 잘 부탁드립니다.
1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사

0: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2103님 음악 선생님인데요. 이번 학기 합창 수업에 가을가을한 노래로 이 노래 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와, 합창 버전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Close to You 전해드렸고요. 어제 머털도사님 신청하셨던 곡이죠. 수전 잭슨의 에버그린도 그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우리 오프닝에 한창 먹는 얘기 했는데 6328님 저는 금식이에요. 금식하는 날은 왜 이렇게 막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금식하는 날 라디오를 들으면 또 막 먹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검진 끝나면 얼큰 칼국수 먹고 싶네요. 검진 끝나면 죽 드셔야 돼요. 근데 아주 자극적인 거 막 생각나죠. 최고로 자극적인 거. 나의 위를 최대치로 긁을 수 있는 막 이런 것만 먹고 싶죠. 8298님 건강검진하러 가면서 8번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못 드신 분들 되게 많네요. 얼른 끝나고 삼겹살에 김치 먹고 싶습니다. 얼른 끝나시면 죽 드셔야 된다고요. 생각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죠. 9590님 출근하는데 벌써 추수 끝난 곳이 있네요. 햇살로 만든 아침밥 먹고 싶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아침 드셨나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김수진 리포터는 아침 드셨나요?
1: 네, 저는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밥보다는 좀 두유나 달걀 샐러드 같이 좀 간단한 음식들을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0: 네, 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는 좀 선선함을 넘어서 꽤 쌀쌀한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빈속이면 더 춥겠다 싶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춥고 배고픈 것만큼 또 서러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특히 오늘 아침 하루 만에 공기가 부쩍 더 서늘해졌기 때문에 아침밥 든든히 챙겨 드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도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10도 안팎으로 좀 더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25도, 춘천 24도가 예상됩니다.

찰스 메이, 퀸시 존스의 아이노콜이다. 그 전에 스티비 원더의 에즈는 5780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9893님, 매일 아침 아빠 차에서 방송 듣는 고3 주디스입니다. 오늘 아빠 생신이에요. 아빠 출근길 피곤한데 일부러 나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서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나 대학 붙으면 여행도 많이 가자. 내가 잘 따라다닐게. 생일 축하하고 내가 많이 사랑해. 윤지 학생이 보내줬는데요. 아버님 듣고 계시죠?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3 주디스 비율을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어요. 고3 진짜 많이 그대와 여는 아침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고3 주디스 소중하게 잘 챙겨주고 싶네요. 1619님은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에 이직했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었는데 사측의 권유로 다시 출근하는 아침입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아침인데요. 이 방송을 듣는 전국의 40, 50대 모든 분들에게 Cheer up and keep going 하시라고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다시 찾아주고 잡아주는 데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1619님, 물론 만감이 교차하시겠지만 와, 나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1619님. 쥐포 먹으면서 출근 중이라고 하셨는데 쥐포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빈속에 쥐포라니요. 이렇게 멋진 분이 든든하게 아침 잘 챙겨 드시고 나가셔야죠. 해리 스타일스예요. As it was.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메간 트라이너의 립사 무빙, 5565님 신청곡이었어요. 8217님,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처럼 입고 출근길에 나섰는데 오늘 쌀쌀하네요. 의상 실패를 한탄하며 다시 집에 갈까 고민하다 보니 제 앞에 학생은 반바지에 반팔 차림이네요. 그냥 가렵니다. 애들은 왜 안 추울까요? 정말. 혹시 아직 안 나오셨다면 오늘 얇은 겉옷이라도 꼭 하나 챙겨서 나오세요.

평범한 하루도 노래 한 곡으로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에 마음을 맡겨볼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답니다. 며칠 새 바람이 확 달라졌어요. 한여름에 불던 바람과 요즘 바람은 온도도 냄새도 다른데요.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지만 바람 끝에서는 어느새 가을이 느껴집니다. 이 노래에 여름 끝에선 너의 뒷모습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맘때 지나간 시간과 계절을 잠시 돌아보게 만드는 이 노래 같이 듣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나얼의 바람기억. 다소니님께서 바람이 몰고 온 어떤 냄새로 특정한 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쵸, 잊은 줄 알았는데 코끝에서 문득 다시 시작되는 그 추억이 있어요. 맞아요. 나얼의 바람 기억으로 이어보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인스타 아이디 도윤시운대드님께서 어제도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던데 산책하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람 기억 추천해 주셨습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는요. 방송 중에도 물론 코디송 받지만 아침 일찍부터 저희 그대와 여는 아침 인스타그램에 그 코디송을 올려놔요. 그러면 댓글로도 코디송 추천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대와 여는 아침 인스타는 CBS FM YOU CBS FM YOU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그날의 코디송 방송보다 조금 미리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바람 노래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사랑 노래 말고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바람 노래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바람 노래가 많은데 바람 기억으로 코디송 완성했습니다. 다소니님, 도윤시운 대드님께 커피 쿠폰 드릴게요.
1: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11: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0: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1: 익수 황진안.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6: 노무법인 폐
15: 1544-757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존 화이트의 Missing You 0270님 신청곡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정부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인근의 선박 피격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거래 대금 증가로 국내 증권사들의 올

2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80% 이상 증가해 5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청소년 사이에서 학교폭력 경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또래 간 강제로 싸움을 붙이고 촬영하는 이른바 야차룰의 유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읽기 문해력 성취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첫 AI 배우가 CNN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인간의 적이 아니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배우처럼 행동하고 기자의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답했지만 즉흥 연기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나고야 등지에 136년 만에 가장 강한 폭우가 내리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남긴 고온다습한 공기가 찬 공기와 만나며 극한 호우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서늘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광주 2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2부 첫 곡 비지스의 트레저디 8247님 신청곡이었고요. 뱀 스미스님께서 와 요즘 문득 듣고 싶어서 종종 찾아들었던 트레저디 역시 센스 선곡 하나는 그여합니다. 턱쌤님도 와 개탄 느낌이네요.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백반 맛집 같은 선곡 맛집 매일 바뀌는 맛깔난 반찬처럼 매일 맛깔 이게 잘 안 되네요. 매일 맛깔난 선곡으로 즐거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잘해야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건데. 자,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고 SNS와 유튜브, 쇼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는 시간이 늘면서 전 세계 학생들의 이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성인들의 이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긴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1번 문해력, 2번 소화력. 문해력일까요? 소화력일까요? 정답과 함께 이것이 떨어져서 곤란했던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보내주세요.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7: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6: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7: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0: 만들어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보세요.
1: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힌트곡이 너무 재밌네요. 8158님, 꿀빵님도 힌트곡 센스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이 음악들을 들으면서 오늘의 정답을 유추하고 한번 웃으실 수 있는 분들의 문해력은 아직까지는 이상무 아닐까 싶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문 리버, 아바의 해피 뉴 이어, 오늘의 정답은 문해력이었습니다. 5610님, 아이가 초등학생 때 사흘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사흘? 순간 저도 사흘이 3일인가 4일인가 헷갈리더라고요. 야, 요거 문해력 얘기할 때 많이 나옵니다. 사흘은 3일이죠. 나흘이 나일인, 나흘이 4일입니다. 진짜 헷갈려요. 3609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얼마 전 길에 걸려있던 정치인의 현수막에 부동산 개편안이라고 적힌 걸 보고 엄마 정치인도 저런 말을 쓰네 하는 거예요. 개편안을 개편안하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와 진짜요. 부동산 개편안하다. 와 야 정말 다들 우리 책 읽읍시다. 1120님, 초3 아이가 요새 공부시킬 때마다 문해력이 안 돼서 답답해서 너무 짜증이 나요. 책 좀 읽자 예준아. 6394님도 저희 집에도요 쇼츠만 보는 초6 아들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아들아 제발 쇼츠 그만 보고 책 좀 보자. 근데 저는 좀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저도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어서 저도 책 좀 보겠습니다. 한스베베님, 매년 1년에 12권 읽는 게 목표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9948님, 학교폭력 조사관입니다. 문해력도 문제지만 글쓰기도 문제더라고요. 학생들 사실 확인서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문해력과 글쓰기. 밀접하게 연관돼 있겠죠. 4000님, 근데요 저는 요즘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입원을 답으로 해야 되나. 정답은 문해력입니다. 소화력과 문해력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속이 안 좋은데 뭐가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래도 정답 보내주셔서

네이선 사이크스, 아리아나 그란데의 Over and Over Again. 그 전에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는 5770님 신청하셨고요. 최은지님이 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감탄해 주셨습니다.

원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도 그 전에 함께 하셨습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7548님, 아침에 중학생 아이 둘 등교시키는 엄마입니다. 늘 라디오 들으면서 가는데 오늘은 퀴즈 듣던 아들이 엄마 소화력이 좋아야 문해력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듣는데 커피 쿠폰 말고 우유 쿠폰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주 똑 부러지는 학생입니다. 문해력도 왠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유는 CBS 나중에 놀러와 이모가 사줄게. 오늘은 엄마 드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벼락식혜님은 강해 보여도 부드러운 사람을 사자성어로 물으면 요즘 아이들은 겉바 속촉이라고 답한대요. 뭔가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강해 보여도 부드러운 사람, 겉바 속촉. 혀를 끌끌 차기에는 뭔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기발함이 있기는 있네요. 유니님, 주디 목소리에 깨서 운동하면서 두 시간을 주디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요. 며칠 동안 싸워서 말 안 턴 남편이 같이 가자면서 따라 나서는 바람에 저 이제 방송 못 들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린라이트죠? 우리 내일 만나요. 네. 이미 가셨을까요? 저 살짝 삐칠까 하다가 괜찮아요. 다행히 6316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주디 반갑습니다. 햇살이 좋은 부산 광안대교에서 듣고 계시대요. 지난 날을 추억하지만 진심만 가지고 새롭게 또 출발합니다. 윤종신의 지난 날 청하셨어요.

0: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 들으셨고요. 그 전에 윤종신의 지난날 들으면서 그 시간을 봤는데 지난날이 무려 5분 25초인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 쇼폼에 많은 분들이 그 길들여져 있어서 긴 음악도 조금 못 견뎌 하신대요. 그래서 발표되는 곡들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뚝심 있게 5분 25초짜리 음악을 내는 윤종신 씨 참 귀하다 싶네요. 자,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 두근두근 심장이 뛴다 하는 노래가 있으면 사연과 함께 팝송 3곡 또는 가요 3곡 신청해 주세요. 불금이라 설렘 코너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말머리에 설렘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란에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6: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메디힐.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8653님 신청하신 Guns N' Roses의 Sweet Child O' Mine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

0: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태라운지는 신탁 M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1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초가을부터 피기 시작해서 늦가을에 접어들 때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풍성하고 화려한 이 꽃은 옛날부터 고향의 정서를 담고 있는 정겨운 꽃이기도 한데요. 오늘 9월 10일에 탄생화, 곽꽃입니다. 가을이 되면 마당 한 구석이나 소박한 울타리 밑에 곽꽃을 정성껏 심어놓곤 했는데요. 곽꽃의 꽃말은 믿음직한 사랑, 믿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곽꽃에는 사랑의 승리는 반드시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를 보면 마가렛이란 소녀가 곽꽃의 꽃잎을 한 장씩 떼어내면서 말해요.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마지막 꽃잎이 남을 때까지 한 장씩 떼어내며 마음을 확인합니다. 내 마음을 들키기는 쑥스럽고 상대방의 마음은 궁금하고, 그래서 꽃잎